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자기야, 지금 나랑 헤어지자 하는 거야? 왜? 왜? 도대체 왜? 여보세요? Hello? 자, 여보세요? 아, 너무 화가 난다. I need to sit down somewhere and cool off first. I can't even think straight.
4: 진짜 급하다. 화장실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화장실 인심이 야박하노? 저기 앉아있는 사람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물어봐야겠다.
3: 정말. 저 차는 왜 저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So annoying. I just want no one to talk to me. I need some me time. Time to put on my earphones and listen to some sad songs.
4: 저기요. 제가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 근처에.
3: This song is totally my style. I love the beat. All the lyrics are so great.
4: 아, 한국말은 못하는가 봐. 급하다. Excuse me, toilet.
3: The singer. I can't even sing. But the song.

0: 저기요 저기요 이 멀 전시 토일러 플리즈
1: 샤랄랄랄라 와와와와
0: 아니 이거 진짜 뭐 이상한 사람이가 아 아이고 귀에 뭐를 꽂고 있네 저기요 저기요 저 이멀전 씨 아 왜요? 뭔데 가수가 뭐고 난리도 아니나 잠깐만요
2: 오늘 배워볼 표현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3: Is there a restroom nearby?
2: Is there a restroom nearby?
3: 근처에 어떤 장소가 있는지 물어볼 때 Is there a 뒤에 장소를 말하고 nearby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이나 낯선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처 카페를 찾는다면 Is there a cafe nearby? 은행을 찾는다면 Is there a bank nearby? 지하철을 찾는다면 Is there a subway station nearby?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Is there a restroom nearby?
3: Is there a restroom nearb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TikTok or YouTube live cha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jump into today's The Interview.

0: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a celebration uniting that very power of laughter, takes place across Busan from August 21st to August 30th. And this year brings together diverse genera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edians while introducing new initiatives to expand Busan into a sustainable stage for K-comedy through local talent cultivation. So today we are joined by Mr. Cho Yoon-ho here in the studio, chief programmer of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We will discuss what kinds of laughter we can experience in Busan this year. I'm already laughing here in the studio. 오늘 더 인터뷰에선 제14회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조윤호 부수석 프로그래머와 함께합니다. 올해 부산에선 어떤 웃음을 만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영어 방송인가? 천천히 한번 들어와 봐. 라디오인 줄 알고 편하게 왔는데 카메라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가 빡!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재현화 작가님께서 메이크업을 빡! 해주니까 걱정 끝!
0: 끝!
2: 예, 잘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여기 약간...
0: 네.
1: 뉴스룸 그런 느낌인데요.
0: 그렇죠. 근데 예. 그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1: 아, 그죠?
0: 네. 예. 편하게. 빡! 끝! 예. 너무 좋습니다. I love it. So I actually asked him before the show. I was like, can you do a little bit of 당황하지 않고 빡! 끝! And he did it perfectly for Busan Worldwide. I'm going to record that and play it one more time. Well, yes, we have Mr. Cho Yoon-ho here in the studio. In just 2 days,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kicks off, filling every corner of Busan with laughter for 10 days. So what distinctive features set this year's festival apart? 네, 이틀 뒤면 제14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열흘 동안 부산 곳곳이 웃음으로 가득 채워질 텐데요. 올해 축제는 이것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1: 네, 이번 행사는 그 레전드의 귀환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 갈갈이의 박준영, 박성호, 이명필 선배님들을 필두로 해서 그 갈갈이 패밀리 분들이 또 공연을 또 준비했고요.
0: 네.
1: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전유성 선생님이 안 계시는 북코페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유성 없는 전유성 쇼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공연에는 또 이홍렬 선배와 신봉선 뭐 김신영 그리고 졸탄 팀들이 함께 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올해도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 구봉서 선배님께서 예, 100주년이세요. 오. 그래서 오늘 또 구봉서 선생님과 또 에피소드가 많이 있으신 김학래 선배님 그리고 이용식 선배님께서 공연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올해는 단순히 새로운 공연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코미디의 역사를 좀 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So he explains that this year's festival was organized around the theme Return of the Legends. So we're going to be seeing the 갈갈이 family here in Busan and also to commemorate the late 전유성 who left an impressive and immense footprint on Korean comedy. The festival will be presenting the 전유성 show without him. Also, in addition, mark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구봉서, a first-generation giant of Korean comedy, an exhibition hall will be operated as well. He also highlights that the senior comedian Kim Hang-nae and Lee Yong-sik will humorously explore the history of Korean comedy and share entertaining things about the late 구봉서, asking everyone's enthusiastic interest. Well, the way people enjoy comedy has really changed dramatically here in Korea and worldwide. From the past, focus on the TV sketch comedy formats have really diversified into short-form content, stand-up, and live performances as well. So how do you feel the consumption of comedy has evolved? 예,
3: 한국에서 코미디를 즐기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과거 TV 공개

0: 코미디 중심에서 쇼폼 콘텐츠 아니면 스탠드업 코미디, 라이브 공연까지 굉장히 다양해졌죠.
1: 네.
0: 이 코미디를 소비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1: 뭐 제가 준비한 답변도 있긴 있는데 또 괜찮은 방법이 생각이 나서 그거 한번 말씀드려
0: 네,
1: 볼게요.
0: 말씀해 주세요.
1: 그동안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이렇게 잘 포장시키고 멸균시키고 예, 아주 제품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코미디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요즘에는 중간 상인이 많이 빠지고 예, 그 본인이 직접 1인 미디어 방송을 진행하면서 산지 직송 같은 느낌의 코미디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링도 조금 덜하고 거기에 누군가의 의견이 좀덜 들어가고 오롯이 코미디언 본인의 색깔과 의도가 그대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요렇게 하면서 이게 안 먹히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또 먹히는 거예요. 이 방송용만 보시다가 대기업에서 좀 멸균도 시키고 필터링도 하고 포장을 예쁘게 해서 보여주는 코미디 익숙하셨던 분들이 날것 코미디에 열광하시게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양한 장르의 코미디 앞서 말씀 하셨듯이 1인칭 그 혼자 하는 그런 영상도 있을 테지만 코미디를 꽁트가 아니고 스탠드업 코미디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코미디도 다양하게 여러분들께서 즐겨 주시니까 우리 코미디언들이 살 길이 참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예전에는 방송을 통해서 얼굴 알려서 다른 일도 이렇게 뻗어나갔다면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얼굴 알리고 오히려 역순으로 방송국에서 섭외가 와서 출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예.
0: 그럼 코미디언으로서 봤을 때
1: 네.
0: 이런 좀더 필터링 없는 좀 그런 날것좀 그런 코미디가 조금 더 어려우실까요? 아니면 좀더 쉬운 코미디일까요?
1: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예, 요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자체 필터링이 연습이 돼 있고 자체 필터링이 뭐 선배들이나 작가님이나 피디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잘 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몸에 익히고 이런 발언하면 안될것 같은데라고 약간 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잘 웃어주시고 반응이 바로바로 오니까 신나서 하다 보면은 조금 그 경계선을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면은 예, 쉽죠. 근데 그런 걸 지키면서 하기는 또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방송 코미디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냐면
0: 그럼요.
1: 편집이 들어가고 뭔가 호흡이 빨라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코미디는 편집이 있긴 있어도 호흡을 잘라내고 다다다닥 붙이는 그런 코미디 안 하잖아요. 근데 요 유튜브나 요런 영상에서는 영상에서는 본인
0: 괜찮습니다.
1: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하니까 예. 그게 또할 일은 많아지지만 자기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생각대로 다할수 있다.
0: 그렇죠.
1: 네.
0: 그렇군요. I
1: 네.
0: love that. So he reflects the diversification of comedy consumption has really opened up countless possibilities for comedians. So he shared that back in the days, it was mostly large companies making perfect product of comedy, right? Everything was planned and everything was directed. A lot of input from directors and producers and whatnot. But now there are just so much opportunities when it comes to one person work, so it's more raw and less filtering and less input from other people. So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And I asked him, is it easier? Is it harder for comedians to do this? And he said, it is easier yet harder because you need to know the limit as well. You can be creative, and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where you can find your own work and you can create your own work as well, edit and share online as well. So it's great when it comes to being a comedian because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Well, this year's festival also features the Chun Yu-sung show without Chun Yu-sung, as you mentioned. So honoring the late comedian, in your view as programmer, what is the greatest legacy he left behind for Korean comedy? And how is that spirit carried forward by junior comedians? 네, 올해는 고 전유성 선생님의 기리는 전유성 없는 전유성 쇼도 열리는데요. 프로그래머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코미디언이 한국 코미디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고 그 정신이 후배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 우리 전유성 선배님께서는 그 코미디가 이 TV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0: 아이디어를 정말 잘 만들어내세요. 저희가 젊은 분들도 놀랄 정도로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북구페 할때 한번 그볼 때만 성화봉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올림픽 시작하면 성화봉송을 하잖아요.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화에 그 불을 붙여서 이제 경기장 안까지 개막식 날 갖고 와서 딱 붙이는 그게 있는데 코미디인데 볼 때만 들고 뛰고 찍을 때만 이렇게 하고 다차 타고 또 이동. 어딘가에서 내려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한번 촬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듯이 정말 발상의 전환 아이디어가 굉장히 너무 좋으셔서 그런 부분을 우리 후배들에게 굉장히 큰 자극을 주셨고 또한 가지는 전유성 선배님께서는 저는 그 출신이 아니지만 코미디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 지망생 친구들을 이렇게 걷어들이셔서 밥도 해주시고 그냥 숙소 제공도 다 해주시고 공연할 수 있게 또 그런 무대도 만들어주시고 무상으로 그런 거를 이렇게 준비하셨거든요. 계속 코미디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유성 선배님이 아니셨으면은 지금 예를 들면 뭐 김민경 씨, 신봉선 씨 이런 분들이 다 김신영 씨, 이런 분들이 다. 그 코미디 시장 출신이시고 전유성 선배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도와주셨던 분들이시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을 좀 닮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축구계로 따지면은 차범근 대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차범근 그 정말 위대하신 선수셨던 분께서 후진들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저희 코미디도 전유성 선배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좀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회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 그렇군요. So yes, so you know, he shares that the late Chun Yu-song actually inspired countless comedians, paving the way for those who knew only comedy to demonstrate their talents across diverse fields while constantly dedicating himself to nurturing new talent. He shared that he just had so many creative and funny ideas all the time, and they would incorporate that into the festival as well. And he always spent a lot of time nurturing new talent. He called it 코미디 시장, kind of like a comedy market. And he actually nurtures so many of the comedians that we know today, like Kim Min-kyung and Shin Bong-sun as well. And really, he adds that he personally continues stage street comedy performances to really connect that philosophy of wanting to not just keep it into like confined to television, bu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bringing comedy to different spaces and showcasing diverse performance formats on stag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o Yoon-ho here in the studio, chief programmer of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Well, the international lineup is also remarkably eye-catching. Among this year's international performances, could you introduce a particular act you would like to highlight, or maybe key points for audiences to watch for? 네, 이번 해외 라인업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국외국에서 다양한 해외 코미디 아티스트들이 참여합니다. 올해 해외 공연 중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공연이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0: 저도 해마다 그 북코페가 시작되면은 외국 공연 팀 먼저 살펴보거든요. 오늘 이번엔 어떤 팀들이 오셨을까? 그렇게 또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영감도 얻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직 위에 또두 분의 부위원장님께서 직접 프랑스 아비뇽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시고 와, 좋다라고 두 분이서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모셔온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마임 드 리옹이라는 분이신데 저는 이제 영상을 조금 조금만 봤고 그리고 사진만 좀 봤는데 와 엄청나요. 느낌이 벌써 예술가이면서 이분이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이분도 이제 판토마임을 좀 하시는데 아, 좀 하시는 게 아니고 잘하시죠. 제가 사실 이 대한민국 코미디언 중에서 또 판토마임 하면 또 조인호거든요. 제가
1: 그럼요.
0: 살짝
1: 네,
0: 한번
1: 지금 네, 보여주세요.
0: 살짝 한번 뭐
1: 어머나,
0: 이런 걸
1: 어머나,
0: 이렇게 해가지고
1: 어머나, 어머나.
0: 이렇게
1: 어머나, 어머나.
0: 이렇게
1: 와, 네. 아고, 아고, 아고.
0: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1: 이를 닦고 계시고요. 네.
0: 이런 거 잘하는데 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마임드 리옹이라는 분을 모셨고요. 또 훅 붐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은 혼자 하시는 거. 아. 여성분 혼자신데 훌라후프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네. 보통 여성분이 혼자 이렇게 무대를 꽉 차게 해주시는 분은 제가 좀 잘 못 뵀던 것 같은데 이번에.

0: 윤호.
1: 어? 어우, 감사합니다.
0: 뿐이에요에서는 영어 방송에 크크크라고 아, 보내주셨어요. 네, 네. Yes, so today I highly, highly recommend that you tune in through, of course, the YouTube channel because he's showing us a lot of things on, of course, the video as well. So he expresses great anticipation for the performance by Mime de Lyon, invited after two festival vice chairs personally traveled to France to see them and at Avignon, sorry, and he also notes that through an open call on an international arts practitioner platform for artists wanting to perform on Busan's Comedy Street, a lot of them were selected. And in particular, he highlights a team, or actually one person, Hoop Boom Boom, which performs using hula hoops and his most anticipated acts. So definitely go check it out this week and next week as well. Now, you are currently running a comedy academy in partnership with a local university. And during this festival, students will actually take the stage before live audiences through Comedy Street. So what achievements and potential have you discovered while running the academy so far? 지역 대학과 함께 코미디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고 학생들이 이번 축제에서 코미디 스트리트를 통해서 실제 관객 앞에서도 서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면서 확인한 성과나 아니면 가능성은 무엇이었을까요?
1: 같이 저하고 수업을 한 지가 이제 3학기가 됐고 이번에 개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4학기를 제가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면서 평소에는 이렇게 끼가 있어 보이지 않았던 친구가 뭔가 코미디 연기를 시켰을 때 막 날아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한 3명 정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맞지 이게 코미디언이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정말 큰 장점이 있는 게 우리 동서대학교에 있는 그 뮤지컬 학과 학생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춤 대죠, 노래 대죠, 연기 대죠, 여기다 코미디까지 되니까 네. 오 정말 대단한 지금 캐릭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도 북구페 이제 우리 친구들이 무대에 섰었는데 그때는 조금 큰 무대에 섰었어요. 개그 콘서트 하는 팀에 같이 그 무대에 올라가서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 프로 개그맨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조금 네. 예, 주눅들지 않았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네. 올해는 그냥 거리에서 조금 편하게 관객들 더 가까이 다가온 상태에서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한번 너희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노래와 그런 어떤 액션 같은 거를 한번 보여드려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네. 사실 코미디 공연이라는 게 지금부터 우리 코미디 공연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코미디 드라마 합니다. 코미디 영화 합니다가 아니고 네. 그냥 영화와 그냥 드라마에도 속속에 들어있는 게 코미디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배우들이나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나중에 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이나 그렇게 할 때 그 분명히 그 안에 코미디 요소가 있을 텐데 그런 요소들을 또 잘 살려가지고
0: 그쵸.
1: 예 그런 또 생명력이 있는 캐릭터가 있는 그런 배우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아
1: 예.
0: 그렇군요. 근데 또 정말 코미디언들은 노래, 춤, 연기 다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프로그래머님도 노래를 정말 잘하신다고.
1: 노래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0: 잘하실 예. 것 같은데. So he reflects actually. He mentions that, oh my goodness, I need to calm down. But he mentions that he's been running this comedy, actually teaching for 4 semesters now. And he is actively engaging with these comedians, new and upcoming comedians. And last year, they had to actually do the acts with comedians that are very famous and whatnot. So this year, he's giving them opportunity to just show them everything, show what they have. And they're going to be acting, they're going to be dancing, they're going to be singing. They're going to be doing everything to show that. And this is a great opportunity, right? And it just shows how humor is included in all performance genres today. And he highlights the strong potential for these students to grow into comedy-skilled musical performers and also comedians with strong musical abilities as well. Well, as someone who has made audiences laugh for a long time as a comedian yourself, the ways people laugh and the stages they gather around have continually evolved. Even so, what is your personal definition of good comedy? 네, 프로그래머님도 오랫동안 코미디언으로서 관객에게 웃음을 전해 오셨는데요. 시대와 무대는 달라졌지만 프로그래머님이 생각하는 좋은 코미디는 무엇인가요?

0: 결국에 코미디는 웃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좋은 웃음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냐. 웃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비웃음도 있고 그쵸. 예, 약간 네. 그런 여러 가지 웃음들이 있는데 정말 웃겨서 웃어줄 때가 저희 코미디언들은 가장 기분이 좋은데 어떤 그 웹툰에 이런 글이 있어서 이걸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1: 네.
0: 예. 정말 개그맨을 존경하게 된 이유라는 그런 웹툰이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재능 하나로 설명하기에 너무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코미디언 그쵸. 개그맨은
1: 네.
0: 예. 즉흥처럼 예, 이런 걸 연기를 하지만 정말 엄청난 준비와 절묘한 타이밍에 꺼내진다. 이 글을 보고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개그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포인트를 위해서 정말 연습을 하고 서로 합도 맞춰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모든 게 좋은 코미디, 좋은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축구 선수가 네. 예, 타이밍을 잘 반템포 빠르게 해야지 또 골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쵸. 거고 2002 월드컵 혹시 저 보셨나요?
1: 아니요, 못 봤습니다.
0: 네? 네. 못 보셨어요?
1: 네, 못 봤습니다.
0: 아유, 죄송합니다.
1: 아이고, 죄송합니다.
0: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2002 그 월드컵 때 네. 기억나시는 장면 있죠? 네. 미국전이었는데 이글용 선수가 왼쪽에서 다 제끼고 바로 올려줘야 되는데 타이밍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올려주니까 우리 아시아 최고의 스트라이커였던 최용수 그때 당시 선수가 이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 앞에서 쉬운 상황이었는데도 골을 못 넣었거든요.
1: 네.
0: 그것처럼 웃음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을 잘 못 잡으면은 웃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똑같은 대사를 쳐도 타이밍이 절묘하게 탁 들어가야지 웃음이 빵 터지는데 한 번 놓치고 이상하게 들어가면은 그쵸? 웃음이 안 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좋은 코미디는 좋은 타이밍이다.
1: 좋은 타이밍. 네,
0: 타이밍만 맞으면은 네. 웃길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근데 또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2: 네. Wow. So he shares and emphasizes the most essential priority for any comedian is ensuring their humor draws out just pleasant, uplifting laughter instead of making fun of others. And he recalls a webtoon he recently saw on social media about why the author came to respect comedians. And he shares how touched he was by the insight that being a comedian requires far more than just talent. What appears to be just spontaneous improvisation is actually the result of just a lot of research and preparation and timing. And he firmly believes that timing is the most important, just landing that laughter at the exact right moment, just kind of like soccer. I actually don't remember the World Cup back in 2002. I did watch it, but I don't remember. I was quite young. But he mentioned that a timing like that in soccer and also comedy is very, very important. Well, to the Cho Yoon-ho today of today, what does laughter mean to you and what kind of comedian do you hope to be remembered as?
1: 지금의 조윤호에게 웃음이란 무엇이고 어떤 코미디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0: 예, 뭐 웃음이라는 거는 저에게는 뭐 건강검진 같은 예, 느낌이 듭니다. 예, 웃음으로써 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1: 뭐. 네.
0: 이게 웃으면 약간 좀 하하 막 에너지가 있게 또 웃었을 때 제가 또 기분 좋은 거고
1: 그쵸.
0: 예, 건강한 거고 예, 또 이 웃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나
1: 네.
0: 하루에 얼마나 웃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힘든데 네. 다들 예, 많이 웃을수록 또 행복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주변 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또 에너지를 뿜어주나
1: 네, 맞아요.
0: 저로 인해서 네.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웃어줬다면은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1: 네.
0: 저는 뭐 어떤 코미디언으로 남고 싶나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뭐 인기 있는 코미디언 이라기보다는
1: 네.
0: 이제 그런 대중분들에게 뭐 인기를 얻는 코미디언보다는 전유성 선배님처럼 물론 제가 선배님처럼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유성 선배님처럼 이 후진들을 좀 예, 도와주는데 예,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또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새로운 친구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꿈이 있는 친구들에게 좀 길을 만들어주고 저의 실패했던 길들을 또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많이 돌아갈 수가 있으니 이쪽 길로 가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야라는 거를 경험담을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 네. 후배들에게 예,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얻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도 이 코미디를 향한 애정이 정말 깊은 애정이

0: 느껴지는데요. So he describes laughter as being like a health checkup for his life, noting that how much he laughs reflects how healthy and well and happy he is. And rather than simply being remembered by the public as famous or well-known comedian, he shares his true aspiration is to provide more opportunity, performance opportunities for Korean comedians and serve as a supportive guide for junior colleagues so that they can thrive actively in the field as well.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oday?
1: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어? 오늘 네, 네. 방송 방송 소감과 함께
2: 2부 해야죠.
1: 아, 그러게요. 2부. 다시 이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아, 올해도 이제 제 14회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 8월 21일 날 시작해서 8월 30일 이제 마치게 되는데 해마다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왔는데 너무 멋진 곳이에요. 이거 너무 세련됐고 이런 곳이라면은 여기서 진짜 뼈를 묻겠다 저 같으면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만 예, 해마다 이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 영어 방송도 해마다 발전돼서 제가 너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리고 함께 네. 같이 좋은 에너지를 우리 부산 전역에 또 전국에 뿌려 봅시다.
1: 네, 네 봅시다.
2: 감사합니다. 진짜 네. 해봅시죠.
1: 저는 프로그래머님 오실 때마다 너무 행복한 인터뷰를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Oh, I love it.
0: So he shares how wonderful it was to meet everyone and reminds everyone that the festival begins on the 21st of this month until the 30th. And he is just so happy to see BFM grow as well with this lovely studio here as well. And it's a pleasure having you in the studio. Before we let you go, though,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1: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네. 프로그래머님을 무조건 웃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2: 있죠. 아유. 제 딸입니다. 제 딸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탁 팔짱 끼고 이제 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조집사. 제 집사라고. 조집사. 밥 먹고 싶어? 하면서 막 뭔가 막 자꾸 연기하는데 뭐 할 때마다 너무 예 그냥 웃음이 나고 예 너무 행복하고 네. 사랑스럽더라고요. 저 딸이 원픽입니다.
0: 그렇군요. 예. I love that. So he says,
2: my daughter.
0: He says his daughter makes him laugh no matter what. She's always acting. He calls him 조집사 and 네. tells him like, do you want to eat? Do you want to do this? Always makes him smile. I love that answer.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o Yoon-ho here in the studio, chief programmer of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조 윤호 수석 프로그래머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the Brand New Heavies with You Are The Universe.

0: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Vietnam for the latest updates today. Our correspondent Jung Lina is joining us from Hanoi. 네, 오늘은 베트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정 리나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All right,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Our first report looks at Vietnam's labor market. Vietnam has long been known for its abundant workforce, but key export industries are now struggling to recruit enough workers. So let's jump into that. 네, 첫 소식 볼게요. 베트남은 풍부한 노동력이 강점으로 꼽히는 나라인데요. 정작 수출 주력 산업에선 구인난이 심각하다고요?
1: 네, 베트남 수산물과 의류업계가 임금을 25%에서 30%나 올려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수산물 수출 가공협회는 이 최근 재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메콩델타와 호치민시 같은 주요 생산 거점의 인력 부족을 업계 최대 현안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임금을 올렸는데도 신규 채용도 기존 인력들의 유지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섬유 의류협회도 노동력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 지난달 30일 산업 컨퍼런스에서는 봉제업계 관계자가 이 주문 기한을 맞추거나 새 계약을 따내도 인력이 부족한 공장들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0: 그렇군요. 단순한 인력난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는데요. So Vietnam seafood and apparel industries are struggling to recruit workers despite a wage increase of 25% to 30%. In a recent report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Finance, the Vietnam Association of Seafood Exporters and Producers identified labor shortages in key production hubs, including the Mekong Delta and Ho Chi Minh City, as the industry's most pressing concern. The association said higher wages have failed to attract new recruits or retain current employees, and the Vietnam Textile and Apparel Association has also reported increasingly intense competition for workers as well. At an industry conference on the 30th of last month, a garment sector representative said many factories lack the staff needed to meet order deadlines and secure new contracts. Well then, where are these workers going? 그렇다면 부족한 인력은 주로 어디로 이동하고 있나요?
1: 네, 상당수가 해외로 나갑니다. 이 베트남은 매년 13만에서 15만 명을 이 한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유럽 등의 노동자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취업 노동자가 무려 9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연간 60억에서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8조에서 약 10조 원 규모인데 이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만큼 정부도 인력 송출을 적극 확대해왔지만 그 결과 오히려 국내 수출 제조업 현장의 인력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0: I see. So a significant number are leaving for overseas employment. Vietnam sends between 130,000 and 150,000 workers abroad each year, including to South Korea, Japan, China, Singapore, and European countries. By the end of last year, the number of Vietnamese workers employed overseas has reached approximately 900,000. Their annual remittance total between $6 billion and $7 billion U.S. dollars. While overseas employment makes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it is also widening labor shortages at domestic export manufacturing sites. And even a 30% wage increase is not enough to attract workers. So what is driving that gap? 임금을 30%나 올려도 인력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식품 가공업 제조업 임금이 약 월 200에서 250달러고 다른 지역들의 수산 봉제 일자리도 월 250달러에서 350달러 정도입니다. 반면 노동자가 일본이나 한국으로 나가게 될 경우 이 임금의 3배에서 5배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베트남 국내에 다른 산업단지로 이주하는 것이나 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일하는 가는 것이나 가족을 돌볼 여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차피 떠나게 된다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외국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외 취업이 농촌 이주 노동자에게는 가정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로 꼽힙니다.
0: 그렇군요. 이 베트남 산업계 고민도 쉽게 풀리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So wages in Vietnam's food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sectors range from 200 and 250 US dollars per month. Seafood and garment jobs in other regions generally pay between 250 and 350 dollars. By comparison, workers can earn 3 to 5 times more in Japan or South Korea. Since relocating to a domestic industrial zone,

0: zone and working abroad can involve similar family separation costs, many workers choose the option that offers higher earnings. And for rural migrant workers in particular, overseas employment is often seen as a crucial means of supporting their household. Well, let's jump into our next report. It turns to Vietnam's banking sector, where signs of tighter liquidity are emerging. Some deposit rates have reportedly exceeded 9%.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다음 소식 볼게요. 베트남 은행권에서도 자금 사정이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금 금리가 연 9%를 넘는 사례도 있었다고요.
1: 네, 베트남 은행권의 예대율, 그러니까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약 110%까지 올라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조순 기준으로 총 예금은 연초 대비 6.16% 늘었는데 대출은 8.37%가 늘었습니다. 이 대역 인프라 사업 착공과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자금 수요가 급증했지만 예금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행 직원들은 SNS에서 연 9.3% 이상의 금리를 내걸고 예금 고객들을 직접 유치하는가 하면 일부는 자비로 추가 금리까지 얹어주고 있습니다. 이 국영은행 호치민시 지점의 한 대출 담당자는 과거에는 대출 쪽에도 이 정도의 예금 유치 압박이 없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loan to deposit ratio in Vietnam's banking sector has risen to around 110%, the highest level in 8 years. As of mid-June, total deposits had increased 6.16%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and funding demand has risen sharply amid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and expanding corporate investment, but deposit growth has not kept pace. So definitely, bank employees have reportedly used social media to attract depositors with annual rates above 9.3%, with some offering additional incentives themselve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Vietnam. 베트남에서 전해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nd that was Ms. Chong Nina, based in Hanoi in Vietnam,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show, all the segments we've prepared for you. But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Final song is by Boys Like Girls with The Great Escape.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0: Japan, Busan, your Bonzo.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수 있다고 할까요, 피니? What shall we do?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돼. 라이브 쇼때 그죠? Okay. Yeah. And she's saying 그렇다면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가 좋을 것 같아요. I mean, you can hum to that tune, right?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도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3:00

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Today on Open Heart, we're joined by two special guests with some unique instruments. One is a recorder player who has elevated a familiar childhood instrument to the professional stage, and the other is a jazz-based pianist. What kind of music will they create together? So please welcome to the studio recorder player Nam Hyungju and pianist Lee Seok-won crossover group. 스무나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개인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스무나루에서 리코더 연주하고 있는 남형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Welcome, welcome.
3: 네, 안녕하세요. 옆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 이석원이라고 합니다.
0: Hello,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아리랑 라디오는 첫 출연이신 건가요?
2: 첫 출연입니다.
0: 라디오는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2: 저번에 몇 번 그 라디오 진행 같이 한 적 있어요.
0: 네. 아리랑 라디오 어떠신가요? 오늘 하트어택 와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2: 굉장히 화려하고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 라디오 부스는 제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이 되네요.
0: 아, 정말요? Okay, so they have had radio experience before, but it's their first time on Arirang Radio. A little nervous because they didn't expect so many cameras, which is something that we've been told many times by our guests, but I'm sure that we're going to be having plenty of fun. Basics first. I know that our listeners are probably very kind of new to the concept of being a professional recorderist, recorder player. 일단 기본적인 것들부터 여쭤볼 텐데요. 이 질문 항상 받으실 것 같아요. 리코더? 어쩌다 리코더를 전공하시게 되셨나요?
2: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한국인들은 누구나 이제 초등학교 때 리코더를 배우잖아요.
0: 그렇죠. 네,
2: 저도 그때 음악 시간에 그냥 리코더를 좋아서 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0: 네.
2: 이제 중학교 때는 리코더 전공이 있는 줄 모르니까,
0: 네.
2: 이제 작곡이나 피아노 같은 거를 조금 흥미있게 좀 공부를 했었어요.
0: 네.
2: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이제 리코더 전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리코더 선생님, 다양한 리코더 선생님들을 만난 후로 좀 리코더에 대한 진로를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리코더 전공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이렇게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사실 저도 형수님을 통해서 리코더 전공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많은 아마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좀 대중적으로 많이 유명해진 영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처럼 생각하실 것 같은데 A lot of people are probably like me because I was one of the people that realized that you could major in recorder in Korea through our guest today, Hyungju. And he says that just like any other child, you know,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I played the recorder at school and I thought, okay, well, this is a fun thing. He was kind of interested in piano or composing. And then he gradually realized that, you know, recorder was his way. So that's how he got to major it. 또 똑같이 여쭤볼게요. 서건님은 피아노 어떻게 전공하게 되신 건가요? 전공이신
3: 네, 네 어떻게 피아노 전공입니다.
0: 네네 어떻게 전공하시게 됐나요?
3: 저는 원래 기타를 좀 쳤었는데 기타를 좀 치다가 보니까 작곡을 좀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가지고
0: 네.
3: 작곡을 하려다 보니까 또 피아노를 쳐야 되더라고요.
0: 네.
3: 그렇게 하나하나씩 오다 보니까 어쩌다가 네. 피아노 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0: 기타는 이제 안 치시나요?
3: 네, 그냥 취미로 치고 있습니다.
0: 형수님은 피아노 가끔 치시나요, 아직?
2: 네, 치는데 뭐 옆에 너무 유능한 연주자가 있어요. 자랑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Okay, so someone says that for him, he was a guitarist, and then gradually he wanted to do composing. So naturally, because if you have to compose, you have to play the piano, he started playing the piano, and then he became somebody that majored in jazz piano. So that's what's happening. I asked them, do you guys play the instruments you started off with? And they both said, yes, they do, but you know, they still have their main, so it's not something that they're focusing too much on. What did people around you say when you said that you wanted to major the recorder? 리코더 전공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나요?
2: 당연히 리코더를 어떻게 전공을 할 수가 있냐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0: 네.
2: 뭐 가끔씩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연습할 시간이 할애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족들하고 같이 명절에 추석 때 네. 내려가면은 이제 삼촌들이나 나는 친척분들이 그만 좀 불어라 뱀 나온다 라는 말 되게
0: 그렇죠.
2: 많이 들었는데
0: 네. 네. 이제는 좀 다른가요 반응이?
2: 그래도 지금 이제 어엿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 것 같아요.
0: Mm, 네. Okay, so when he first said that he was gonna major in recorder, of course everybody said, "Wait, is that even possible?" And when he had like family gatherings and he had to like meet up with people, they would be like, "Oh, stop playing the recorder! You know, you're gonna call out the snakes out and stuff like that," jokingly. But because now he's just such a talented performer, they're just really used to what he's doing and proud of him. How did you guys two meet?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처음?
2: 저희는 이제 공군 사관학교 군악대를 나왔는데 그때 선후인 관계입니다.
0: 네. 군악대요?
2: 군악대요. 네. 저희가 밀리터리 밴드, 에어포스 밴드를 나와가지고
0: 에어포스 밀리터리 밴드 is how 네. they met. 몇 년 전인가요?
3: 이제 한 6년
2: 전?
0: 엄청 오래된 일은 아니네요. 6년 전?
2: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교 2학년, 제가 대학교 2학년 시절에 들어왔고
3: 형 언제 들어왔어? 한 4학년 때?
2: 4학년
3: 된 것 같아요.
2: 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네. 3살 아래거든요.
0: 네.
2: 근데 제가 이제 병장이었고 여기 상병이었고
0: 자, 사회에 나와서 정리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2: 아, 정리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0: 그렇죠. 네. 지금은 정리가 잘 된...
2: 네, 지금은 제가 부하죠.
0: 뭐. Okay, so they met in the military band and they are actually a few years apart. And Hyungju is younger than Seokwon, but it's interesting because when they were in the military band, Hyungju was a senior than Seokwon. And I was like, oh, that gets a little risky when you come out. And they were like, yeah, you know, we had to find our balance, but now it's working out really well. Who had the idea that you guys should work as a team? 그럼 먼저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멤버분은 누군가요?
2: 제가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네.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이제 공군산학교의 아덱스라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제가 왕벌의 비행을 연주를 한 게 800만 뷰를 달성을 해서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쇼츠가 없던 시대였거든요.
0: 네, 와.
2: 그래서 엄청난 약간 한국에서 약간 좀
0: 그럼요.
2: 네, 그래서 갑자기 유명해지게 되니까 조금 여러 방송 활동 막 들어오고 연주 활동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연주할 사람이 좀 필요했는데 마침 딱 전역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성원 연주자가 지금까지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0: 어떠셨나요? 제안 받으셨을 때?
3: 처음에는 형주가 이렇게 연주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네. 불렀는데 되게 음침한 어디 지하방 같은 데서 이렇게 연습실을 만들어서 저를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까 했는데 금방 다행히 또 연주가 되게 많아지고 잘 되더라고요.
2: 네. 제가 처음에 양재동 월 20만 원 연습실에서
3: 시작했습니다. 또 거기서 숙식을 했어요.
0: 와우. 정말 뮤지션이네요, 정말. 네. Okay, so Hyungju is the one that asked Seokwon to, you know, promote with him because there's a video that of Hyungju from the military band of him playing a piece on his recorder. We're going to get to that very soon, but it went viral. It was actually Flight of the Bumblebee on the recorder and it went over like 8 million views in Korea. That was before there was like doom scrolling. It was before shorts, reels, which means that it's peak viralness in Korea. I watched it, my mom watched it, probably all my friends watched it. And so naturally, after he was finished with his service, a lot of people wanted to see him. He had to perform here and there and he needed someone to perform with him. So that's when he asked Seokwon. And at first, Seokwon said that because when they were talking, like their practice room condition wasn't really well, it was somewhere like in the basement. He thought to himself, is this the right choice? But sooner, you know, they were just packed and booked and busy.

0: Jersey, so they are happily promoting until now. You guys have a team name. Can you introduce what your team name means?
1: 팀 이름도 되게 예뻐요. 독특한데 숨은 하루. 뭐 숨겨진 뜻이 있는 건가요?
2: 아, 네, 제가 지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리코더가 숨을 이용해서 좀 악기를 연주를 하니까 팀 이름에 숨을 넣고 싶었는데 좋은 이름이 없을까 떠올리다가 이제 숨은 하루. 네. 그러니까 리코더하고 피아노는 사실 뭐 초등학교 때 흔히 접할 수 있는 악기고 네. 사실 음악을 시작하는 친구들 누구나 아마 한 번쯤은 이제 접해본 악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굉장히 간단하지만 조금 친근하고 또 이제 접하기 쉬운 이 악기를 조금 약간 재밌게 좀 풀어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숨을 이용하는 이 리코더가 이제 재즈 피아노와 만나서 조금 숨어있는 그런 하루를 선사해주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만들었습니다.
0: Okay, yeah. So 숨은 하루. So 숨 basically means to breathe. And so he said that because you need your breathing when you're playing the recorder. Hyungju made the name and he wanted to put, you know, 숨 inside of the team name. And he thought, okay, 숨은 means hidden and 하루 means day. So he thought, okay, maybe through our recorder playing and our piano playing, we could help listeners find a hidden day. You know, it also includes the meaning of breathing. So he came up with the name. 서건님은 이름 마음에 드셨나요?
3: 네, 처음에 들었을 때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괜찮다. 숨이라는 걸 이렇게 쓸 수 네. 있구나 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0: Oh, okay. So Gun really liked it as well. He was really amazed that he actually used the 숨, like the breathe, and also the hidden meaning. So he was satisfied. How do you guys, you know, practice together to find the right balance? Because it's not the first chemistry instrument that we think of when we think about musical instruments. 리코더랑 피아노가 저희가 사실 뭐 듀오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 악기는 아니잖아요. 뭐 밸런스를 찾는 데 조금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준비를 하시는데 연주를?
2: 처음에는 이제 서로 하는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네. 좀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즈 피아노고 저는 리코더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클래식 악기거든요. 네. 이제 바로크 시대 이전의 음악을 하는 게 조금 지금의 클라리넷이나 다른 주류 악기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제 저는 완전 히스토리컬 얼리 뮤직 바로크 네. 제너레이션 연주를 하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재즈가 역사가 어떻게 되죠?
3: 그래도 좀 모던한
2: 모던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서로 이제 시대 시공간이 다른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 그걸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서로의 언어를 좀 이해하고 조금 어느 정도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맞추기 쉬운 것 같습니다.
0: Okay. I asked them about their balance or how they find their chemistry with the two instruments, and Hyungju replied that the recorder, if you kind of dig deeper into it, it's more on the classical side. He does music from before the Baroque era, and Seogwon is a jazz pianist, so it is more on the modern side. So their whole, you know, era is different, and the whole vibes that they have been practicing all their lives has been different. So that was a little hard in the beginning, but now they just know each other's performing style so well that, you know, they're just used to it and they can just get on with their game. We mentioned your really viral video, Flight of the Bumblebee, and this song. How did you even start practicing for this song? 왕벌의 비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를 연주를 해야겠다라고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거죠?
2: 저는 연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0: 오, 네.
2: 저희 군악대 시절에 네. 여기 군악대 간부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군악대 안에 일렉기타가 네.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약간 왕벌의 비행의 연주를 하고 했었는데 네. 왕벌의 비행이 아무래도 조금 빠른 음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일렉기타 다음으로 누가 해야 되냐가 네. 조금 토픽이었는데 제가 리코더 전공이라는 걸 네. 2등병 때 말씀드렸더니 이제 리코더로 왕벌의 비행을 하면 이게 대박이 나지 않을까 라고 간부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0: 그럼 이게 네. 뭐 초중고 때부터 쭉 연습하신 게 아니라는 거네요?
2: 네, 군대에서 한 달 정도 열심히
0: 한 달이요?
2: 네.
0: 저는 뭐 어디 산에 네. 들어가셔서 몇 년을 하고 나오신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2: 아니요, 아니요. 뭐 물론 이제 처음에는 시행착오 많았어요. 이게 리코더로 연주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원고 여행을. 근데 이제 한 달 이제 일단 테크닉을 먼저 완성을 시키고 일단은
0: 네.
2: 음악적인 거는 조금씩 붙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리코더로 완벽하게 할 수 있나?
0: 아, 그런 말씀은 사실 저희가 본 게 있는데 그러시면. 와, 너무 놀랍네요. Okay, so he says that at first he didn't really want to play it, but instead when he was in the army band, one of the officers, he said, you know, there's an electric guitar in our band that, you know, plays really fun songs for our listeners and audiences. Who's going to be next? And they realized that he could play the recorder. He wasn't actually in the army band for recorder, but they were like, you know, you should do it and you should play the song. So the officer just kind of made him do it. I thought he practiced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but apparently it was around like a month when he was in the military band. 그럼 원래는 리코더가 아니라 다른 악기로 지원하신 거죠?
2: 아, 네. 이제 리코더는 아무래도 군악대에서 쓰이지 않는 악기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플루트로 지원을 했죠.
0: 오케이. 그럼 서건님은 이 전설의 왕벌의 비행 언제 처음 들으신 건가요? 그 현장에 계셨었나요?
3: 네, 그 영상에도 제가 네. 뒤에서 반주를 하고 있어요.
0: 아, 그러면 연습하실 때도 들으시고 이제?
3: 네.
0: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에?
3: 처음에는 저게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리코더로 왕벌의 비행을 한다 그래서
0: 네.
3: 아, 또 약간 신병을 좀 놀리는구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0: 네.
3: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 진짜 대박이다.
0: 오,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해보신 적 있나요? 피아노로?
3: 아니요.
2: 잘해요.
0: 정말요? 네. 아, 한번 시켜. 그리고 오늘 하트어택을 위해서 준비를 또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라이브를 이 왕벌의 비행을 직접 들려주실 텐데요. 한번 라이브 준비해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서 통역하고 있을 테니까 자리에 가주시면 되겠고요. Okay, so he was saying that yeah, I listened to it in the army band. 서건 said that he's actually in the viral video as well. And when they were practicing, he listened to it. And at first, he didn't think it was possible. So he thought, maybe they're making fun of the newcomer. Maybe they're just telling me that it's going to happen as a joke. But he thought, wow, this is working. And if you find the viral video, you can actually see him because they were both performing at the same time. And Hyungju actually joined the army band as a flutist at first because the recorder isn't an official instrument that they need in the army band. And then because, you know, they knew that he was somebody that majored in recorder, that's how he became the recorder player. They are going to play this amazing viral song live in the studio, the viral song, Flight of the Bumblebee. 혹시 준비 되셨을까요? Alrighty, guys, are you ready to be amazed? Are you ready to be on the ground? We'll be back after the live performance of Flight of the Bumblebee by Sumunaru.

0: Oh my gosh. 와,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 앉아주시면 되긴 하는데요. 저희 밖에 몰렸거든요. 또 보러 와주신, 저희 밖에 사무실에 계시다가 보시러 오신 지금 박수 다 쳐주시고 계신데, 어머,
1: 감사합니다.
0: 제가 영상을 보고 왔어도 더 놀라, 와, 아니, 저는 무슨 말을 할수 있는지. 아, 또 밖에 공군 선배님이 보러 오셨다고. We had the Air
1: 진짜요?
0: Force a senior coming. So yeah, oh my gosh. 아니, 숨을 쉬신 거죠?
1: 아, 네, 숨 많이 쉬었습니다.
0: 아니, 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반응 한번 볼게요. 댓글들에 일단 박수 치는 이모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Everybody's clapping, clapping, clapping. Ricky says, I didn't know you can make those sounds with the recorder. 리코더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는 몰랐다. Wow, what the? 이게 뭐야? What the? That was insane. 미쳤다. Now I'm under their spell. 마법에 걸린 것 같다. 뭔가 장수 말벌 같은 소리가 났다는 댓글도 있고요. 아, 그 부분도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그 벌의 zzz 하는 소리 같은 것들을 내셨는데요.
1: 네.
0: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1: 뭐 이제 플룻이나 다른 악기들도
0: 네.
1: 여러 가지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음감 사이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는데
0: 오, 네.
1: 뭐 예를 들어 조금 혀를 이제 우리 이탈리아 알바라방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걸로 하면은 또 플라토라는 터밍을 할 수가 있고
0: 오.
1: 또 방금 말씀하신 그 버징은 그냥 콧소리를 낸 거예요. 하고. 네, 해서 두 가지 음을 동시에 낼 수도
0: 네.
1: 있고.
0: 와우, interesting. Also, apparently, based on the articulation you use, you can make different sounds as well. Just like, you know, any other instrument, but you can make a buzzing sound. You can, you know, make other sounds like tongue rolls and stuff. That was just amazing.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I do have a question.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도, 여느 학생과 다름없이 리코더를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숨이 너무너무 뭐저 정도만 해도 너무 숨이 찼는데 폐활량이 유독 타고나게 좋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연습을 하신 건가요?
1: 사실 리코더는 폐활량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악기인 것 같아요. 굉장한 힘보다는
0: 네.
1: 조금 더 가늘고 길게 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0: 네.
1: 저희가 이제 가수시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횡격막을 이렇게 잘 유지를 해서
0: 네.
1: 좀 호흡량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1: 노래도 마찬가지로 리코더도 이제 음색이나 음정은 악기가 조절을 하기 때문에 조금
0: 네.
1: 연주자는 그 음이 고르게 날수 있도록 좀 가늘고 길게 조금 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Okay, so I asked him about his breathing technique, and he says it's not really something that you have to be insanely talented in, but instead of knowing how to, you know, breathe for a long time, it's important to know how to control how much breath you're intaking and how much breath you're breathing out. So it's just important to be constant when you're breathing out your breaths. Wow, that's amazing. I just can't focus on the interview right now because I'm just thinking. But you do have two recorders in the studio, and we probably have each a recorder at home if we look for it. So I want to ask, can we play things that you play on recorders that we just have back from school? 저희 다 집에 리코더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리코더를 이용해서 형제님이 연주하시는 것들을 다 연주를 할수 있나요? 실력을 떠나서 악기 자체로만 보면요.
1: 할수 있습니다. 네,
0: 오.
1: 구조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할수
0: 네.
1: 있고 이제 한국은 특히 아시아 나라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연주를 많이 하는데
0: 네.
1: 그게 뭐 이제 리코더 회사에서 이제 원자재 값이 저렴하니까 플라스틱을 이용한 것도 있고 또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조금 많이 보급이 됐어요, 악기가.
0: 네.
1: 하지만 이 리코더라는 악기가 관악기 중에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악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나무로 된 리코더 많이 이용을 하고
0: 오,
1: 있고
0: 네.
1: 해서 구조 자체는 동일합니다.
0: 그러면 지금 스튜디오에 두 가지 리코더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1: 일단은 그 설계 자체는 플라스틱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불었던 악기와 동일한데
0: 네.
1: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연주자다 보니까 조금 더 섬세한 음색과 음정을 원해서 하나는 스위스에서 만든 악기를 쓰고 있고요. 하나는 또 일본에서 만든 악기를 쓰고 있습니다.
0: 오케이. 크기도 다르네요. 크기는
1: 네.
0: 뭐큰 차이가 있나요?
1: 이 악기는 이제 초등학교 때 흔히들 불던 소프라노 리코더고요.
0: 네.
1: 네. 이거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 소프라니노 리코더고 제가 이걸로 이제 왕벌의 비행을 많이 불러요.
0: 네. Okay, so he says that yeah, the recorders you have home, the ones that are made of plastic as well, you can just use it. They do have, they work the same way. Recorders do have the longest history in the wind instruments, so there's a lot of different recorders.

0: 하시면서.
1: 조금 잘 불렀으면 저도 한번 불러봤을 것 같은데
0: 네.
1: 옆에서 왕벌에 비해 부르고 있으니까 제가
0: 네.
1: 감히 어디 엄두를
0: Okay, okay. He says if I was even a little bit talented, then I would have tried it. But because you know his other member is just insanely talented, he just doesn't know what to do. He's not gonna try it. Ricky says, can you play two recorders at the same time? 좀 웃긴 질문이 왔는데요. 리코더 장난인 것 같긴 한데요. 두 개의 리코더를 한 번에 부르는 것도 가능하냐는 질문이 왔거든요.
1: 가능할걸요?
2: 아 근데
0: 오 마이 갓.
2: 할 수 있어요.
0: 가능하네요.
2: 가능해요. 이게 지금 이게 원래 이것보다 좀 낮은 리코더가
0: 아,
2: 이게 두 개씩 부는데 가능합니다.
0: 아, 전 장난으로 읽은 댓글이었는데. Okay, so Ricky, there you go. It is available. I was just being sarcastic. I thought you were being sarcastic, but apparently it does work. Okay.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charm of a recorder? 형수님이 생각하는 리코더의 가장 큰 매력은 뭔가요?
2: 가장 큰 매력은 힘들지 않아도 그냥 소리가 바로 나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악기들은 이제 리드 악기로 해서
0: 네.
2: 이제 진동을 내거나 아니면은 버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크게 소리를 내는데 리코더는 그냥 저희가 민들레 홀씨 부는 것처럼 간단하게 숨만 불어도
0: 네.
2: 이제 쉽게 소리가 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서 남녀노소 누구든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Okay, Hyungji says that he thinks the biggest merit of the recorder is that you don't have to try too hard to make a sound. Unlike other instruments, you might kind of have to try too hard or you have to breathe a specific way. But for the recorder, it's just like blowing on a dandelion. You don't need a lot of strength and you can just make a sound. I'm also curious what Seokwon thinks because you do always stay near Hyungji and you listen to his instrument playings a lot. So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merit? 그럼 가장 가까이서 어떻게 보면 자주 들으시는 Seokwon님은 어떤 게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일단은 그 큰 공간이 있는 홀에서 들으면은 소리가 정말 엄청나게 예뻐요. 그 잔향감이 딱 묻었을 때 그 소리는 진짜 약간 오 정말 너무 멋있다 약간 이렇게 들리고 약간 사실 어느 상황에나 다 잘 맞는 악기가 아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0: 오히려 좀
1: 네.
0: 특색 있게.
1: 맞아요. 또 딱 맞을 때 그 소리를 들으면은 오 정말 너무 좋다.
0: 네. Okay, he says that when you're listening to the recorded sound in like a bigger hall, the echo with the echoes and the environment, it's such a pretty sound. It's really different from listening to it in any other places. And also he says that because it's an instrument that does, it's not one of those instruments that goes well with every single song and every single instrument. That is why when it has that clothing that's just suited for the recorder, if it has that moment, then you can really tell that it's such a unique, charming instrument. Let's talk about the music that you guys are making as well. How would you describe the music you make as 숨은 하루? 그럼 숨은 하루의 음악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숨은 하루의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요?
2: 숨은 하루는 저희가 첫 싱글 앨범으로 발매한
0: 네.
2: 저희들의 약간 프라이드가 들어있는 곡이고요.
0: 오, 네.
2: 이제 저희 팀명을 붙인 그대로 그냥 숨어있는 하루를 선사해드리고 싶은 마음 약간 그 노래를 들으면은 조금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제가 아이리시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아이리시 리듬을 차용해서 곡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니까 이제 이성원 연주자가 작곡가니까
0: 네.
2: 이렇게 곡을 잘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저희를 도와주신 은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0: 오, 네.
2: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다듬어 주셔가지고 지금의 숨은 하루가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0: 오. Okay, so there is a song that has the same name as their team, 숨은 하루. He says that it was the first single that they released, so they have big pride in it. And he wanted to make a music that was kind of inspired by Irish music and Irish rhythms as well. So Hyungji told Seokwon about that. And because Seokwon is a composer, he started working on the song. And he had very helpful, inspirational people around them, help them finish up the song. And so yeah, that is the first song that they made and released as their single album. You are planning on releasing more original songs as well, right? 앞으로도 계속 숨은 하루에 오리지널 작사 작곡한 곡들을 계속 내실 계획이신 건가요?
2: 네. 근데 제가 사실은
0: 네.
2: 이제 올해 9월부터 취리히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석사 과정을 밟아야 돼서
0: 네.
2: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활동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이성원 연주자는 또 국내에서 너무 열심히 네. 활발히 연주

또 너무 다른 매력의 연주를 보여주셨는데요. Let's see what our listeners are saying. 저희 댓글 반응 한번 볼게요. Wow, okay, let's see. Turn to Ashes says, oh, Lord of the Rings soundtrack. Oh, 뭔가 반지의 제왕 생각이 나는 것 같다도 있고요. Ricky says, reminds me of Hobbit. 호빗 생각도 난다고 하고요. 저희 다 뭔가 공통적으로 좀 자연적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Ricky also says, makes me want to go run in a field. 초원을 뭔가 뛰어놀고 싶은 그런 그런 사운드다. Mika says, piano is also so good. 피아노도 너무 듣기가 좋다. Esther says, so beautiful. Recorder is yeah like 너무 아름답다. Oh, Turn to Ashes says this makes me want to hunt a leprechauns. Clap clap clap. Beautiful and somewhat inspiring. Wow, sounds like a soundtrack of an Irish movie. 아이리시 영화에 나오는 OST 같기도 하고. 오 oh, 다들 너무 힐링이 됐던 모두에게 힐링이 됐던 연주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 oh, 너무. 너무 또 다른 느낌이네요, 아까랑은. Wow, interesting. I hope you guys really enjoyed our live show. 오늘 저희 쉼 없이 토크도 하고 계속 연주도 해주시고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무리 토크 진행해 볼게요. We'll be back after a song break, guys. This is 흐릿한 잠 by 결 featuring 민기뉴.

0: 저희 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 가끔 보통 제가 잘안 물어봐요. 왜냐면 혹시나 방송용이 아닌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노래 나갈 때 잠깐 토크를 해봤는데, 스무나루에게는 물어볼 수 있는 질문 같아서요.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두 분의 케미가 잘 맞으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일을 하지 않을 때요.
0: 네.
1: 연주를 하지 않을 때.
0: 네, 연주하지 않을 때요.
1: 제가 MBTI가 ENFJ고요.
0: 네.
1: 여기가 INFJ예요. 그러니까 저는 E고 여기는 I거든요. 근데 서로 가치관이 같아요.
0: 오.
1: NFJ가 같으니까. 네. 그래서
0: 아.
1: 뭔가 서로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는
0: 네.
1: 일을 잘 벌려요. 근데
0: 네.
1: 수습을 못 하는데 여기는 끝까지 수습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없으면 안 됩니다.
0: Wow. Okay. So I asked them, you know, this is a question I always have when I see people working in teams. Do you guys have good chemistry when you're not performing as well? And they're like, you know what? Our MBTIs, we just have different I's and E's, extroverted and introverted. So they think the same way. So it's really easy to get along with. And Hyungju says that he's the kind of person that, you know, makes things up and he comes up with these new projects. And Seowon is the one that's kind of taking care of everything and organizing things. So he was like, yeah, I really can't promote without him. Interesting. Yeah, it does seem like you guys are really, really just compatible. Do you guys have similar taste as well, whether that's music or not. 그럼 취향 같은 것들도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음악 외적인 것들도 될수 있는데 두분 취향이 좀 비슷하신가요?
2: 우리가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1: 음악적인 거는 이제 제가 요즘에
0: 네.
1: 이제 이성우 연주자하고 지금 한 4, 5년 정도로 같이 연주를 하니까
0: 네.
1: 주변에 재즈 연주자들하고 이제 같이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서
0: 네.
1: 제가 요즘에 재즈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0: 오히려 그 영향을
1: 네.
0: 받으셨네요.
1: 그래서 리코더로도 재즈를 할수 있을까 하면서 막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사실 이번에 이제 취리히 가가지고 이제 리코더니까 아무래도 르네상스나 바로크 음악을 공부를 하겠지만, 물론 부전공으로 재즈 할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재즈
0: 와우.
1: 교수님하고 컨택이 돼가지고
0: 네.
1: 그냥 조금 그냥 맛만 보고 하려고.
0: 저희 다음 출연
1: 네.
0: 때는 한번 재즈 그룹으로 재즈 듀오 스무나루에서 저희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Okay, interesting. They were like, we really don't talk a lot about taste, but Hyungju said that naturally after meeting and working with Seokwon, he's met a lot of jazz musicians and he was naturally influenced to listen to more jazz and he thought, maybe if I could do jazz music on the recorder. So when he's going over abroad to study, he actually asked them, of course I'm going to be majoring recorder, but can I actually learn jazz as well? So he's kind of thinking about it. So I said, okay, maybe next time when you're on the show, you can maybe come here as a jazz duo. Interesting. It is almost time to say goodbye, so I do have to ask our last few questions. Do you recommend people to major in your major if there are any musicians out there listening? 두 분에게 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나의 전공, 유망주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아니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아노, 일단 피아노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수가 많다 보니까
3: 맞아요.
0: 어떠신가요?
3: 저는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0: 오.
3: 저는 약간 농담 삼아서도 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피아니스트로 키우고 싶어요.
0: 오.
3: 너무 좋은 직장인 거, 직업인 것 같아요.
0: 아이가 싫다면 아 그럼 질문 번외 질문. 아이가
3: 네.
0: 이제 보이실 거잖아요. 음악인으로서 재능이 있다 없다. 없는데 너무 하고 싶다. 나 이거 해야겠다. 나 아빠 나 이거 해야 돼. 근데 이제 너무 유능한 연주자로서 보이세요. 현실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3: 근데 재능은 뭔가 끝까지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재능이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흔한가? 안 흔한 것 같아요. 해봐야 알지, 그거를. 네.
0: 지혜로우시네요. Okay. Seokwon was like, you know, I really recommend playing the piano. I even jokingly said, if I have a child later, I want them to grow up as a pianist because it's such a great job. And I asked, it was like a joke, but I was like, what if your child is not talented, but they still want to play the piano? And he said, I don't think you know if somebody is talented or not until you get to the very end. So that was a very wise answer. 형준님,
1: 네.
0: 아이가, 이 질문 드릴게요. 아이가
1: 네.
0: 학교를 가서 배워왔는데 왕벌의 비행을 시작을 하려고.
1: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신 리코더 연주자분들이
0: 네.
1: 결혼을 하셨거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0: 네.
1: 리코더를 안 가르친다고
0: 아.
1: 합니다. 네. 그래서

0: 저도 한번 만약에 아이가 생기면은 음악을 가르쳐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해본 적이 있는데
1: 네.
0: 근데 뭐 사실 음악을 떠나서 사실 그렇게 아이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리코더 연주도 그렇고 저의 성격도 그렇고 그런 걸 잘 공유하고 약간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으면은 네.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뭐 진로까지 제가 관여해야 되나?
1: Okay, so he was also saying, I have seniors that are married and, you know, some of them have kids and they don't really want to teach recorder to their children. For me,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they want to do or what they don't want to do as long as I can communicate with my child. So once again, another wise answer. It's time to say goodbye. So I want to ask the last question, maybe as a team or as an individual musician, what is your goal for the future?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릴 텐데요. 뭐 수문화로 팀으로서 혹은 개인적인 이제 음악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2: 팀으로서는 정규 앨범을 한번 내고 싶고 지금
1: 네.
2: 저희 두 곡밖에 없거든요.
1: 네네.
2: 이제 좀 여러 곡짜리 정규 앨범 냈으면 좋겠고 개인으로서는 그냥 오래 하고 싶어요. 오래오래 재밌는 친구들이랑
1: 네.
2: 계속 놀면서.
1: Okay. So one says that, you know, as a team, he really wants to release a full album because they only have two songs out right now. And as an individual musician, he just really wants to be able to be in this industry for a long time and have fun with his musician friends and just genuinely do music for a long time. 형수님은요?
0: 저도 이제 스위스 2년 유학을 할 때 수문하루 팀이 이제 나중에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한국에서 활동할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할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리코더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이제 클래식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좀 빛을 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한국에서는 리코더 전공이 생소하신 분들도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코더를 포함해서 여러 예술가들이 조금 더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음악적 시장이 이제 생겨났으면 좋은 마음에 약간 좀 저도 그런 약간 다양한 활동을 좀 네. 보여드리고 싶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Okay, so when Hyungju is studying abroad, he still wants to keep in mind during the 2 years what kind of promotions he can continue as a team when he comes back to Korea. And also as a recorder player, he thinks that, of course, a lot of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music nowadays, but still there are some instruments or some genres that need more recognition. So he wants to think about what kind of promotions that he could do as a musician to help influence people to get to know more of those music. Thank you so,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on this lovely Wednesday.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The last song for today, guys, is 사랑했었다 by 이홍기 and 유해승, and I'll be back tomorrow for a Thursday show.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정혜원, engineer 최재문 and 안재선, video director 심유경, writers 김혜림 and 유가령, I'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and 수문하루 has been joining us today. Bye, guys! 감사합니다.

0: world. BEFM, Busan Yeobanza.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자기야, 지금 나랑 헤어지자 하는 거야? 왜? 왜? 도대체 왜? 여보세요? Hello? 자, 여보세요? 너무 화가 난다. I need to sit down somewhere and cool off first. I can't even think straight.
2: 진짜 급하다. 화장실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화장실 인심이 야박하노? 저기 앉아있는 사람,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물어봐야겠다.
3: 정말. 저 차는 왜 저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So annoying. I just want no one to talk to me. I need some me time. Time to put on my earphones and listen to some sad songs.
2: 저기요. 제가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 근처에.
3: This song is totally my style. I love the beat. The lyrics are so great.
2: 한국말은 못 하는가 봐. 급하다. Excuse me, toilet.
3: The singer. I can't even sing. But the song.
2: 저기요. 이 멀전시. Toilet, please.
3: Sha-la-la-la-la. Whoa.
2: 아니, 이거 진짜 뭐 이상한 사람이가. 아이고, 귀에 뭐를 꽂고 있네. 저기요. 이멀전시. Where? 뭔데? 가수가 뭐고? 난리도 아니다. 잠깐만요.
4: 오늘 배워볼 표현.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5: Is there a restroom nearby?
4: Is there a restroom nearby?
5: 근처에 어떤 장소가 있는지 물어볼 때 Is there a 뒤에 장소를 말하고 nearby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이나 낯선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처 카페를 찾는다면 Is there a cafe nearby? 은행을 찾는다면 Is there a bank nearby? 지하철을 찾는다면 Is there a subway station nearby?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Is there a restroom nearby?
5: Is there a restroom nearby?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는 오늘 부산시청을 방문해 전재수 부산시장과 만나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2028 해양총회 성공은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부산이 글로벌 해양 거점이자 대한민국 해양수도임을 선포하는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3: Democratic Party leader Kim Min-seok visited Busan City Hall today and met with Busan Mayor Chun Jae-soo. He said the party would establish a special committee to ensure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4th 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 or UNOC, to be held in Busan in 2028. Kim called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2028 UNOC an important national task, stressing that the event would be an opportunity to declare Busan a global maritime hub and Korea's maritime capital.
2: 부산시는 오늘 8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돕는 찾아가는 희망 상담 버스를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버스 두 대가 부산 전역을 순회하며 현장 상담부터 법률, 금융 절차,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신청 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 Busan City has signed an agreement with 8 organizations and will launch the Mobile Hope Counseling Bus to help low-income residents and small business owners with debt restructuring. Two dedicated buses will travel across Busan, providing one-stop support from on-site counseling to legal and financial procedures, including up to 1 million won per person to cover application fees.
2: 부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 마이스 전문 매체가 주관한 어워즈에서 아시아 최고 인센티브 목적지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부산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며 부산이 국제회의뿐 아니라 기업회의와 인센티브 관광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 Busan City has won the Best Incentive Destination in Asia Award at the 2026 MNC Asia Stella Awards, organized by a leading MICE trade publi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t is the first time Busan has received the award, recognizing the city's competitiveness not only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but also in corporate meetings and incentive travel.
2: 2026 글로벌 도핑 방지 청소년 캠프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국립 부경대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공동 추진하는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 선수 60여 명이 참가해 체험형 교육과 토론, 선수위원,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합니다. 폐회식에서는 참가자 전원을 클린 스포츠 서포터즈로 임명해 공정 가치 전파에 나설 계획입니다.
3: The 2026 Clean Sport Youth Camp begins today at Pugyeong National University and will run for 4 days. Co-hosted by Busan City and the Korea Anti-Doping Agency, or KADA, the event brings together around 60 young athletes from across Asia for hands-on educational programs, discussions, and a talk session with athlete representatives. At the closing ceremony, all participants will be appointed as clean sport supporters to help promote the values of fair play.
2: 부산시설공단은 제23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오는 21일과 22일 밤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일시적으로 소등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날인 21일에는 오후 9시부터 5분간, 에너지의 날인 22일에는 전국 동시 소등 행사에 맞춰 밤 9시부터 10분 동안 경관 조명을 소등할 예정입니다.
3: The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will temporarily turn off the Gwangandaegyo Bridge's decorated lights on the nights of August 21st and 22nd to mark the 23rd Energy Day. On August 21st, the lights will be turned off for 5 minutes starting at 9 p.m. On August 22nd, Energy Day, they will be switched off for 10 minutes from 9 p.m. as part of a nationwide lights out event.
2: 오륜 터널 내 방제 설비 교체 공사로 내일부터 8월 29일까지 오륜 1, 2 터널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됩니다. 공사는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실시됩니다.
3: Traffic will be restricted on parts of Oryun Tunnels 1 and 2 from tomorrow through August 29th due to replacement work on fire safety equipment inside the tunnels. To avoid traffic congestion, the work will be carried out from 10:30 p.m. to 5 a.m. the following day.
2: 한동안 주춤했던 무더위가 다시 찾아와 부산 전역에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산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부산 서부와 중부, 동부에 폭염주의보, 8일 만에 열대야주의보를 다시 발효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부산, 울산, 경남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3: The heat wave that had eased for a while has returned with heat wave and tropical night advisories in effect across Busan. The Busan Meteorological Office issued heat wave advisories for western, central, and eastern Busan at 11 a.m. today and reinstated a tropical night advisory after 8 days. The highest perceived temperatures in most parts of Busan, Ulsan, and Gyeongnam are expected to reach around 33 degrees Celsius. The heat is expected to continue as temperature rise again amid high humidity after the rain. The current temperature across Busan is 28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n Kim.
2: 고맙습니다.
3: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Busan 영어 방송.

0: 네.
1: 오, 머리 자르셔. You got a haircut.
2: 쇼정의 시간이
3: 돌아왔습니다.
4: 아, 죄송한데요.
1: 네.
4: 아, 아니 너무 차별인 것 같은데 민수 씨가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1: Yeah, it's like 유자님께서 오늘 머리 볼륨이 더 풍성하신 것 같아요.
4: 아, 그러니까 오늘 네. 뭐 좀 너무 준비. 역시 여자가 오니까 네. 요정 씨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I'm not 여자.
2: 민수 씨 미안해요. 이제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날씨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한동안 날씨가 제법 선선하다 싶더니 the heat is creeping back in. 더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오늘까지가 폭염주의보가 관심 단계였는데 starting tomorrow the situation is going to change. 달라지겠습니다. So tomorrow the low will be 25 degrees and the high will reach 34 degrees. 1 degree higher than today. 그래서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좋은 소식을 드리자면 좀 너무 주민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너무 주민이 So it won't be scorchingly sunny all day long. Clouds will filter through the sky, keeping the field-like temperature from spiking too high. 네.
1: 닥터수님이 이마에 반사판
4: 아니요. 그 카메라 조금 더 당겨주시고요.
1: 야, 조금 더 당겨주셔도 좋을
4: 여기만 나오게요.
2: 네. 뭐 그 줌인을 통해서 날씨가 더 집중이 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4: 햇빛이 생각이 나잖아요.
2: 네. So today's English expression is creep back in입니다. 이게 슬금슬금 다시 찾아오다 이런 뜻인데 The hot weather is creeping back in so heat advisories are being upgraded tomorrow. 그래서 더위가 다시 슬금슬금 찾아오고 있어 내일 폭염주의보가 격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Okay.
2: 네, 그리고 넘어간 집중하고 계신 거 맞죠?
1: 아 지금 네. 집중이 안 돼가지고 줌아웃됐어요.
2: 왜 줌아웃됐죠? 저를
1: 그렇죠.
2: 아까. 자 이제 넘어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앞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unny 100th floor observatory.
4: 네. 다음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거 천천히요.
3: Today's weather is like this.
2: 네.
1: Yeah.
4: 이게 여기까지만 나오게.
2: 원래 이게 문자 읽으면 안 되는데 우리 유서님께서요. 찜질방 맥반석 계란 같기도 하고.
1: 네. I love that comment.
2: 자자.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6: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5: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번째 도전자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저도 부산 서구에 살고 있는 32살 부스타 이은지입니다.
0: 안녕하세요. 그거 이은지님.
2: 어색하죠? 원래 남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했는데 오늘 에이샤가 네. 나왔습니다.
1: 네. 어제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0: 아 정말요?
2: 리얼 부스터.
0: Thank you. 그러면 이은지님 오늘 도전할 노래가 California Dreaming이잖아요.
1: 네.
0: California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1: 일단 캘리포니아 롤이 생각나고
0: 캘리포니아 롤, yes.
1: 이거 따뜻하다고 들었어요.
2: 그렇죠. 이 가사도 거기 나와 있거든요.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in LA. LA 있었으면
0: 따뜻했을 텐데.
2: Yeah, they have that. 네.
0: 혹시 그럼 연습하면서 좀 틀렸던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연습했다 이런 거 일화 있으세요?
1: 나요? 일단 출퇴근길에 한 100번은 넘게 부른 것 같고요.
0: 불렀다고요? 아니면 불렀다고요?
1: 듣고 부르고 했습니다.
2: 그러니까 이 노래 저도 그냥 흘러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이제 라이브로 부르다 보니까 제가 음이 다 틀리네요. 그래서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 음을 제가 한번 듣고 제가 약간 대충 그 악보 조금 썼어요. 따라라라라라라.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왜 이 친구들이 너무 약간 느슨하게 부르니까 이런 멜로디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다 틀린 거예요.
0: 그래서 TV 음정을 잘 지켜라인가요?
2: 아니 그냥 편하게 불러시면 왜 지금 이제 늦었어요. 이미 그냥 늦었으니까 그 느낌대로 부르시는 게 제일. 그리고 이 느낌이 이제 사실 칼처럼 안 부르잖아 이분들이. 되게 느슨하게 부르기 때문에 그 느슨한 마음으로 그냥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2: 어떠세요?
1: 알겠습니다.
0: 준비되셨나요?
1: 그렇습니다. 네.
2: Alright.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2: Let's get it!

0: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1: 야.
2: 감사합니다.
1: Love that.
0: 이 노래 처음 이 처음 들은 거 아니죠?
2: 오,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0: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2: 네.
0: 되게 스트레스 없이 잘 사시나 봐요. 너무 느슨하고 너무 좋던데요.
2: 아, 너무 느슨하게 불렀나?
0: 아니 정말 캘리포니아 같았어요.
2: 아, 오, 감사합니다.
0: 오.
1: Anything else?
0: That was great. I have nothing to say.
1: Wow.
0: For you, our boosters sing like this.
1: Wow, like 노래 잘하시네요. 네.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0: And 뭐 발음도 좋고 음정도 좋고 느낌도 좋고 박자까지도 좋았어요.
1: Wow, 극찬.
0: Everything was good.
1: 야, 뭐 조금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1: 네.
0: Great job.
1: Wow.
0: Whoa, I told you.
1: That's boosters, a good start.
0: Our boosters can do it.
1: Yes, so That's I right. can't wait to meet the second person.
0: 두 번째 도전자 한번 만날 시간인데 이분이 첫 번째 분을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한번 들어볼까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어디 사시는
0: 누구신가요?
1: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 정진서입니다. 오.

0: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1: 그렇죠. 들어보기는 했는데 또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독특한 면이 있죠.
0: 맞아요, 맞아요.
1: 예, 멜로디를 약간 이렇게 약간 멜로디가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지켜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노래를 연습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 많이 했죠.
0: 아, 근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2: 네.
0: 그래도
2: 그럼
0: 천천히 들어보고
2: 네.
0: 있습니다.
2: 그럼 연습하실 때는 어떤 부분 가장 집중해서 하셨어요?
0: 아무래도 키가 저에게 그렇게 낮진 않아요. 그래도 조금 높은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연습했고, 또 아무래도 저는 저 같은 좀 R&B를 연습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포크록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포크록 감성을 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 예,
0: 그런 감성 재단이 있었던 것
1: 이
0: 같습니다.
1: 노래 어려운 게 되게 느슨하게 편하게 부르는 것 같으면서 갑자기 I know the beat you like to go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1: 그라인드도 들어가고
0: 맞아요.
1: 하는데요. 그냥 그 전체 분위기를 되게 편하게 부른 마음으로 그냥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2: Are you ready?
0: Yes, I'm ready.
1: Let's get it!

0: 지금 댓글에서 자이언티냐고 달리고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음악을 되게 열심히 연습하는 친구 같아요.
2: 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크러쉬나 그런 가수들.
1: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오 좋습니다.
0: 그럼 꿀팁이나 심사평.
1: 아 너무 좋았어요. 그냥 뭐 할 얘기가 없고 이거 너무 좋았어요. Good job.
2: 아 감사합니다.
1: Good job.
0: Yes. Okay. 그러면 저희 이제 투표를 할 시간이죠.
1: 네.
0: 샵 9050 문자, 카카오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지금 보내주세요. 샵 9050은 문자 한 통에 100원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카운트 10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번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1번, 2번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2번.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Okay, while we wait, we're just going to give you guys a little bit more time. 댓글 조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That's right. We have to see who voted for who.
0: Yes.
1: That's
0: and
1: right.
0: also what our listeners were thinking. Yes, a lot of people like the song. 그리고 조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자 들어가는 게 은근히 어려운 노래네요. 라고 Darby Blush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 그렇죠. 좀 일찍 들어올 때도 있고 늦게 들어올 그리고 갑자기 편하게 부르는 것 같으면서 또 그 되게 세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0: Yes, it's like 가성 진성성
1: 예. You know the preacher like the cold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On a winter's day 같이 부르거든요.
0: Yeah.
1: 근데 같이 부르다가 한 명이 나와서 막 이렇게 부르고 약간 그런 느낌.
0: 네.
1: 예.
0: 어머 그리고 두둥님께서 이건 2번님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 잘 부르시는데 밥 먹이고 싶네요. 어딘가 배고프게 느껴지는 밥 많이 드세요. That is a cute comment.
1: That's right.
0: But yes.
1: That's right. Great
0: 오, 오늘따라 투표를 많이 하시나 봐요. 유저님께서.

0: 말씀해 주셨는데. Okay, do
1: that's,
0: you think
1: that's how our boosters are?
0: Yes.
1: But actually maybe you're here too, so.
0: Ooh, okay, but I think we are ready to announce the winner. Would you like to do it?
1: Why don't you do it? You're
0: okay.
1: you're okay.
0: 저한테 부담을 다 주시네요. Okay. 오늘의 우승자는 오, 1번 이은지 님입니다.
1: Yeah.
0: Congrats.
1: 축하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0: 안녕하세요.
1: 축하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0: 100번 정도 부르고 듣고 한 그런 like what do you call it? 보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2: 네,
0: 오늘 백화점 있지. 상품권 10만 원 우승하셨는데요. 소감 어떻게 돼요?
2: 요즘 새롭게 도전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도전하게 된 저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 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요.
1: 오, 혹시 그 상품권으로 뭐 하실 건가요?
2: 일단 수고한 저를 위해서 백화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0: Yes, love that. Treat yourself.
1: 그렇죠. 혹시 옆에 사람들을 듣고 계시지 않죠?
2: 그,
1: 나도 같이 가야지 이런 거요.
2: 아, 같이 가기만 하자. 내가 골라줘.
1: 네, 그리고 혹시 지금 또 이제 라디오 하고 계시는데 혹시 누구한테 뭐 메시지 하나 보내주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2: 아, 제가 사실 오늘 노래한다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말해놨거든요.
0: 정말요?
2: 그래서 친구들이 좀 아는 사람 나와서 노래하면 재밌고 하니까 같이 즐겨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1: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그 분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 네. 우리 같이 백화점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전화 피하시는 게 괜찮을 수도 있고요.
2: 그렇게 하겠습니다.
0: Yes, but congratulations again. 그리고 안타깝게도 2등을 하신 정준선님과도. But still, you get chicken and pizza.
1: That's right.
0: 치킨이나 피자 세트 가시잖아요.
1: Let's talk to our second winner.
0: Yes, I'd love to. 그럼 일단은 이은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Bye. Okay, 연결됐나요?
1: Yes.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Hi! 안타깝게도 오늘 listeners 분들은 1번이 조금 더 취향이었나 봐요. But you were amazing, 아이고, though.
1: 그래도 2등 하셨습니다.
0: Yes!
3: 감사합니다. 네.
1: 그래서 너무 잘하셨고요. 일단 치킨이 좋아하세요? 아니, 피자 좋아하세요?
3: 전 무조건 치킨입니다.
1: 치킨.
0: That was awesome.
1: 네, 치킨 갈 거고요. 노래를 너무... 사실 조금 더 R&B 있는 거 노래 한번 같이 부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재도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3: 네.
1: 네.
0: 혹시 방송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3: 리샌드 미남이 예뻐요.
0: Did you understand that?
1: No.
0: 리샌드라는 아이돌의 그 미남이 그룹의 네. 아이돌 미남이 예쁘다고 지금.
1: 좋아요.
0: I love their song.
1: Alright. 네, 좋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0: Sorry to cut you off. 두둥님께서 언젠가 꼭 데뷔하셔서 올스타에 얘기해달라고. 아, 아니면 올스타에 출연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가수가 데뷔를 하신 후에.
3: 아, 저는 너무 영광이죠.
1: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시면 지금 목소리 톤도 너무 좋으시고요.
3: 네.
1: 이 노래 약간 좀 되게 옛날 그 폴크 노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3: 맞아요.
1: 약간 요즘 노래 하나 나오면 되게 기대될 것 같습니다.
0: 야, yes.
3: 저 너무 팬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Yes, well, thank you so much.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Bye.
1: 네, 고생하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Alright.
0: Okay. Thank you so much, both of you. 참여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1: 들어봤죠? This is how our boosters sing. They're
0: yes.
1: good. We didn't have to talk about the English. 영어 발음도 너무 좋고요.
0: 맞네요.
1: 그렇잖아요.
0: Yeah.
1: They're good.
0: And I can't wait for next week's song too. 다음 주는 어떤 곡인가요?
1: Oh, we got a good one. I think it's probably one of the songs that you actually didn't know when it came out, but I'm sure your father
0: Yes, we listen to it in the car all the time.
1: You guys ready?
0: Yeah.
1: Let's get it.

0: 이 노래는 그냥 그냥 기분 좋아지는 노래.
1: Yes, I. Oh my gosh, I loved it. This is probably one of my favorite songs back in the day.
0: Oh yeah. Have you ever been Rickrolled?
1: What? No, I have not.
0: Rickrolled. 우리 Rickrolled라고 있어요. 그 옛날 노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서 미모를 만들어요.
1: 네.
0: TIF가 그 움직이는 이거요. 근데 이제 친구한테 중요한 메시지 하나 있어. 그럼 누르면 무슨 메시지죠? 그럼 갑자기 Never gonna let you 이게 한 10초 나와요.
1: 그럼, I love that. I love that.
0: Rickrolled.
1: Yes, but I really can't wait for next week.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름, 연락처를 #9050 문자 한 통에 100원이고요. 카카오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Yes. So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California Dreamin'.
0: That's right. And
1: Are we saying
0: I'm gonna be saying goodbye to you.
1: Okay. Oh my gosh. It was so nice. I'll see you tomorrow.
0: That's right. See you tomorrow.
1: Yes. I'll see you back at 7. This is California Dreamin', the Mamas and Papas.

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살아.

0: more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e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6: And me, Jessie.
5: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6: Okay.
5: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7: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5: Time is running out.
6: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5: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6: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5: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자기야, 지금 나랑 헤어지자 하는 거야? 왜? 왜? 도대체 왜? 여보세요? Hello? 자, 여보세요? 아, 너무 화가 난다. I need to sit down somewhere and cool off first. I can't even think straight.
2: 진짜 급하다. 화장실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화장실 인심이 야박하노? 저기 앉아있는 사람,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물어봐야겠다.
3: 정말. 저 차는 왜 저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So annoying. I just want no one to talk to me. I need some me time. Time to put on my earphones and listen to some sad songs.
2: 저기요. 제가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 근처에.
3: This song is totally my style. I love the beat. All the lyrics are so great.
2: 한국말은 못하는가 봐. 급하다. Excuse me, toilet.
3: The singer. I can't even sing. But the song.
2: 저기요, 이 멀전시. Toilet, please.
3: Sha-la-la-la-la.
2: Whoa. 아니, 이거 진짜 뭐 이상한 사람이가. 아이고, 귀에 뭐를 꽂고 있네. 저기요. 이멀전시 where? 뭔데 가수가 뭐고 난리도 아니나. 잠깐만요.
4: 오늘 배워볼 표현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1: Is there a restroom nearby?
4: Is there a restroom nearby?
1: 근처에 어떤 장소가 있는지 물어볼 때 Is there a 뒤에 장소를 말하고 nearby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이나 낯선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처 카페를 찾는다면 Is there a cafe nearby? 은행을 찾는다면 Is there a bank nearby? 지하철을 찾는다면 Is there a subway station nearby?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Is there a restroom nearby?
1: Is there a restroom nearby?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5: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7: 맞다. All Star.
5: 이피큐 신청해야지.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7: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타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문자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왔어요.
1: 저도 읽을래요. 저 읽고 싶은 거 정해놨어요. 두둥이 보내셨던 것 같은데.
0: 그럼 먼저 에이샤가 원하는 걸 읽고 그 다음에 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 좋아요. 그 세 장 안에 갇힌 새 유튜브 보고 계시면 이거 저 밈 알아요. 네. 모델분이 이렇게 하신 건가? 네, it's like 보이시나요? 세 장 안에 갇힌 새.
0: 캡처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포즈를 확실히 한 번에 잘 잡아야 돼.
1: 아니 그럼 헛헛 됐어요. And then another thing that I really wanted to read. 어디 갔지? 제가 네.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세요?
0: 뭐죠?
1: 뭐지? 지금 네. 찾고. Oh yes. 그 이거 살짝 무리할 수도 있어요.
0: 뭔가요?
1: 그러니까 less bright. 민수는 less bright. 크크크 이렇게 하셨는데 less bright이 그냥 네. 이제 밝기 명도 이제 밝기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 문장에서 말하면 너 좀 지능이 떨어지니?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조심. 그 말 많이 쓰지 맙시다.
0: 민수 씨. 안 계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몰라서 yeah, 쓰시는 확률이 보니까. 많기 때문에
1: just to let you know.
0: 네네네. 이런 건 또 correct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1: Yeah. 그래서 okay, 이제 하셔도 돼요.
0: 네, 그래서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면서요 많은 문자들이 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유서님 방송 사고인 줄.
1: 뭐 어떤 게요? 반짝이는 이마가요?
0: 사실 제가 제가 들어오면서 저기 이제 그 zoom out 전체를 보여주는 카메라에다가 좀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둥피님께서 똥파리 선글라스 again. 네, 똥파리 아닙니다.
1: It's like 군인. It's like Top Gun.
0: 그쵸 이제 이거를 맞아요. 아 이거 명칭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계속 우리 유서님께서 제 이마 보고 조약돌 같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기억이 계속... 잘 안 나는데. 아 aviator.
1: 그 네. Aviator
0: sunglasses라고 해요. 그 정식 명칭이.
1: Yes. 네.
0: 그래서 이제 우선은 중요한 그 문자 순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the reason we're talking about 문자 순위 is because every week mm-hmm. 5일 연속 월부터 금까지 1등 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상품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 네.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기 중에서.
1: 항상 다른 것 같아요.
0: 그냥 랜덤으로 아무나 한번 뽑아보세요.
1: 제일 잘 민수를 갈구시는 분은 유저님.
0: 아 유저님이 1등 하신 것 같아요?
1: 그 민수 갈구는 area, like scorching 네. 하는 area에서는 무조건 유저님이고요.
0: 유저님이고요.
1: And then I feel like 두둥님 and 닥터수님 are hilarious.
0: Okay, okay.
1: Of course, mm-hmm. I love 다은님 too. And 네. then of course Kevin Park님 and then Time is Gold님도 요즘에 많이 보이시는 것
0: 맞아요.
1: 같고.
0: 맞아요. 근데요. 네. 예상 외로요. 낙지연이님께서요. 저번에 1등 한번 하셨고요.
1: 통신사 알려주셔야 되지 않아요?
0: 맞아요. 우리 닥터수님께서 이번에 또 2등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제 네. 좀 가슴 아프게 만전 2등이신데 우리 닥터스님께서 와 진짜 이 정도면 통신사를 이제 공개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1: Yes, I love 오늘 커멘트 중에서 낙지연이님이 그 말 하셨던 것 같아요. 밥 만들고 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거.
0: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그 HK님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우리 둥피님께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HK님 떨려서 방송사고 내는 거 아니냐.
1: 아 저도 드디어 같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0: 지금 HK님 듣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항상 에이샤가 이제 그 방송 나오는 그 화요일
1: 맞아요. 항상 챙겨보시잖아요. 네,
0: 1부만 들어오시고 나가세요. 네, 이제 에이샤를 봐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닥터스님께서 빨리 넘어갑시다. HK님 기다립니다. 안 돼요. 이제 할 건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또 똥파리 선글라스를 끼고 왔기 때문에 조금 많이 보여드린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오늘 인오잡이 있었잖아요.
1: 네.
0: 우리 그 유서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와 민수 세대 노래네요. 라고 이제 문자가 들어왔고
1: 아니에요.
0: 우리 그 다이비 블루웨시님께서 박자 들어가는 게 은근히 어려운 노래네요.
1: 맞아요.
0: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뽀꼬로미님 이분께서도 이제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근데 진짜 항상 인오잡을 이제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못해서 어쩌냐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필요 없어요.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1: 네. 저 참여 방법 알려줄 줄 알았어요. 샵9950 한통 문자에 100원이고요.
0: 네, 그것보다 좀 더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좀 이따 링크로 제가 달아드릴게요. 아시겠죠?
1: 좋습니다.
0: 자, 그 마무리를 이번에 좀
1: 이거 읽고 싶으실 것 같아요.
0: 뭔가요?
1: 스텔라 헤더님 9116님께서 미션 네. 임파서블 에단 헌트 선글라스라고 똥파리보다 에단... 훨씬 낫죠.
0: 에단 헌트가 누구예요?
1: 몰라요.
0: 지금 검색해보고 있는데 찾았어요. No worries. 찾았습니다. 똥파리보다 나아요. 네. 굉장히 이제 엄청 칭찬이죠? 네. 칭찬 맞잖아요.
1: 네. 네.
0: Don't parry. My bad, my bad. Don't parry. 제가 조금 한국어가 부족해가지고요.
1: 엥?
0: 3개국어 하다 보면은 조금 혼동이 옵니다.
1: 아, 살짝 0.5개.
0: 공감하시잖아요.
1: Honestly, yeah.
0: Yeah.
1: Yeah.
0: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가 생각이 듭니다.
1: Okay, bye bye.
0: 네, so anyway.
1: Anyways.
0: Anyways.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아리로 아직 갈 때가 아니에요.
1: 네, I thought you were going.
0: 갈 때가 아니에요. 네, 아직 결의 시간입니다.
1: 네.
0: 자, 어제 did you know 뭐인지 기억하세요?
1: 강아지 고양이 티나게.
0: 기억하시네요.
1: 야,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0: 우리 민수 씨는요.
1: 네.
0: 그 당일날 점심도 기억을 못 하셔서 그 전날 did you know 기억을 잘 못 하셨거든요.
1: I have to take a minute too. 저도 생각했었어요.
0: 네, 그만큼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나셨잖아요.
1: Side eye 때려보는 중.
0: 그만큼 기억이 난 겁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오늘의 지즈송 이거는 실제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오?
0: 왜냐하면 조만간 또 비행기를 타셔야 되잖아요.
1: 네, 네.
0: 이거 아시면은 인정하겠습니다.
1: 네.
0: 비행기와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뭐냐면 Why do airplanes dim the cabin lights during takeoff and landing at night?
1: Seriously?
0: Do you know why?
1: 잘하고 그러는 거죠. Like what is this? What is this question?
0: But do you know why?
1: Like why the lights would turn off?
0: Turn off during at light. They take off and landing at night.
1: Oh.
0: 이착륙 전에 네. 그것도 저녁에
1: 네.
0: 이착륙 그 시간 동안
1: 네.
0: 왜 실내 조명을 끌까요?
1: 미리 it's either like mm-hmm. 미리 nervous system 우리 nervous system 익숙하게 하려고 or just like I don't know like just to like 배터리 아끼려고 or like 전류가 막 흐리나요? I don't know, man.
0: 우선은요 네. 틀렸습니다.
1: 유저님이 맞았을 것 같아요.
0: 유저님
1: 문요 얼굴 보기 싫어서
0: 우리 유저님 플러스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1: 오케이. 네.
0: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자 그냥 포인트 드린 거고.
1: 두둥님이 캡틴이 긴장돼서.
0: 캡틴이 긴장.
1: 자.
0: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늘은 그 뭐 강아지 보호달라, 뭐 오늘 일기장 읽어달라 그런 얘기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The first reason is because of eye adaptation for quick evacuation입니다.
1: Oh.
0: 네. So over 80% of all aircraft accidents occur during the critical 11 minutes of takeoff and landing.
1: Dude, why are you telling me this?
0: 네.
1: 왜 이런 무서운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0: 네, 저도 조만간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알면 좋은 거죠. 뭐.
1: Okay.
0: 자, stepping from a bright cabin into pitch black darkness delays your vision by at least 5 to 10 crucial seconds. 그래서 미리 실내 조명을 어둡게 낮춰두면 승객과 승무원의 눈이 어둠에 즉시 적응하여 화재나 전력 차단 시 비상구 조명을 따라 90초 안에 지체 없이 탈출할 수 있다.
1: 그래서 닥터 수님이 맞으셨네요. 비상사태 대비라고 적어주셨는데
0: 안 보여요.
1: 선글라스 벗으세요.
0: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External hazard recognition이라고 합니다. So during an emergency, instantly spotting hazards outside the plane is a matter of life or deat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객실 내부가 밝으면 창문에 실내 불빛이 반사되어서 밖에 화재가 났는지 아니면 날개가 부러졌는지 수면에 착륙했는지 외부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dimming the cabin eliminates reflection, allowing

0: 안전이거든요, 안전.
1: 네.
0: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그동안 비행기를 타면서
1: Oh, can you do the like the like 승무원 신 네. 승무원분들이 하는 like 그거.
0: 어, 혹시 아세요?
1: 몰라요.
0: 저 그거 집중을 항상 안 하거든요.
1: 헤이.
0: Hey!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된다. 네. 저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둥피님이 굉장히 중요한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비행기고 뭐고 관심 없는 HK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1: 오케이. 하이, 안녕하세요.
5: 아, 안녕하세요.
1: 아니, 너무 긴장한 게 티가 나시잖아요.
5: 아, 이게 제가 거의 한 2년 했거든요, 이거.
1: 네. 손이 떨리세요, 지금.
5: 아, 너무 긴장돼. I'm super nervous.
1: Oh my god. 영어 잘하시네요.
5: 영어를 평소엔 이거보다 낫게 하는데요. 생각이 잘 안 나네. 아.
1: 어, 그래도 머리가 하얘지다. Yes, you're having brain fog right now. Brain 머리에 fog. 안개 꼈어요.
5: 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표현을 쓰려고 좀 몇 개 적은 게 있거든요.
1: Oh, okay.
5: 이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sure.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5: Because of my work, I'm totally exhausted.
1: Exhausted, yeah. Yeah,
5: but after meeting Asia, yeah. I'm totally fine.
1: Thank you.
5: 아, 이거 우리
1: 태건님께서
5: 태건 세션 보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1: 아,
5: 이것도 하나 더 하고 싶은데, I'm totally over 민수. I'm totally over 민수.
1: 민수 의문의 일패. But how are you? 드디어 처음 뵙잖아요.
5: 굉장히 너무 감격스럽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actually today is my birthday.
1: Wait.
5: 제 진짜 생일이거든요.
1: 진짜요?
5: 네. Today's my birthday.
1: Oh my god!
5: And
1: happy birthday!
5: Yeah, I received many gifts from my colleagues and friends.
1: Uh-huh.
5: But for me, the biggest gift that I received would be having a time with you.
1: Thank you. 아, 저당 요구르트 케이크 받았는데 드릴까요?
5: 아니 아니요. 아, 오늘 댓글 굉장히 많네요. 이 다는 못 읽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거든요. 우리 아, 우리 얼굴이 굉장히 상기되셨네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죠? 사모님 보시면 저조한데. 아, 저희 사모님이 오늘 회식이에요.
1: 아,
5: 예, 딱 맞고요. 아, 우리 유저님,
1: 뭐 와우, 과장님 멘트 보소.
5: 민수랑 있을 때는 맨날 스왕트만 쓰더니. 예, 아, 과장님 긴장 대박. 유리엘 킴님도 반갑고요. 오늘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1: 그러니까요. 아니, 문요 시간 때부터 네네네. 계속 HK님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5: 아, 제 댓글 다 보고 있었거든요.
1: But yes, 오, 희수님께서도 happy birthday. 지금 다들 생일 축하드리고 있어요.
5: 아,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제 생일이에요. 진짜 제 생일인데. 오늘 저도 사실 아시아 나오는 거 몰랐거든요.
1: 아, 정말요?
5: 근데 이제 어제 밤에가 연락을 받고
1: 네.
5: 아, 굉장히 설렜습니다.
1: You're blushing. 유리엘 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That's a great expression.
5: 아, 이제 볼이 빨개졌다는 거죠, blushing?
1: 네.
5: 좋습니다.
1: 그런데 저희 이야기는 또 완전 다른 주제잖아요. 저희 민원 얘기 맞죠?
5: 아, 그래서 준비하는데 조금 원래 우리 민수랑 하면은
1: 네.
5: 꽁트를 하나 해야 되거든요.
1: 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5: 꽁트도 가능하세요?
1: Sure, I'll try. 노력은 해볼게요.
5: 아, 좋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오늘은 딸과 이야기 나눴어요. 어, 우리 민시야. 뭐해? 배고파?
1: Say less. I'm craving for grilled eel. This one is my go-to food. But money is a bit tight. 아빠 장어 먹고 싶은데 돈이 빠듯해. 용돈 줘.
5: 야, 니 어? 입맛이나 영어 실력이나 너만 똑같네. 근데 벌써 다음 달이면 9월이야, 9월. 방학도 끝이고 또 추석이네, 추석.
1: 아, 부산 사투리로 하는 건가요? 그래?

0: 기분이 안 좋아. I'm a bit under the weather. 근데 장어 먹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 It works like a charm.
1: 아 그래? 그럼 뭐 장어 사줄게. 근데 그 장어집이 저 해운대 그 신시가지 쪽에 맛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명절 앞두고 사람도 많을 것 같고 또 그 장산 터널 공사한다고 들어가지고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0: That's the name of the game. 사주기 싫어서 핑계내는 거지 아빠.
1: 아니 아니 아니. 그리고 이제 그나저나 우리 민시야 계약하고 또 바빠지기 전에 재밌는 데 같이 놀러 가야지.
0: Duh, we clicked. Music to my ear. My rule of thumb is BFM. 아니 또 등산이나 찜질방 말할 것 같으니까 우리 I bleach sweet voice Asia 언니한테 얼른 물어보자. Oh, thank you.
1: 이렇게 딸아이와 이야기다 보니 장산 터널 공사, 추석 명절 놀러 갈 만한 곳까지 다양한 게 궁금했는데요. Asia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0: 네 오늘 댓글에서 닥터스님께서 민지랑 민시야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1: 아 너무 다르네요. 아 너무 다릅니다. 아 우리 두둥님 마지막 양심으로 딸이라 하셨네.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댓글이 올 것 같아가지고 딸로 네. 했습니다.
0: That's hilarious.
1: 아 유저님 와 저렇게 화난 과장님 미소 처음 봤어요. 캡처 각인데. 두둥님 내가 민수면 이 방송 듣고 소송합니다. 아 우리 김민숙님 단골 오셨네요. 민수 선생님은 안 오셨네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민수 선생님이 안 와서 더 좋습니다.
0: 네네, 좋습니다. 민수 I feel so sorry for him. 아 근데 오늘 민원 잘 들었습니다. 네 민수님께 듣긴 했는데 진짜 뒤죽박죽이네요. 진짜 장어 얘기했다가 해운대 얘기했다가
1: 이게
0: 왔다리 갔다리
1: 이게 소개해야 되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네. 좀 어쩔 수가 없어요.
0: 그럼 첫 번째는 뭔가요?
1: First one is about 장산 터널.
0: 장산 터널.
1: 장산 터널인데요.
0: 네.
1: Have you ever heard about Changsan Tunnel?
0: Yeah, I feel like, I don't know, Dad, did I go through Changsan Tunnel? Can you just give me like a thumbs up or something?
1: 아, 저기...
0: 아버지께서 지금 아마 그 캐릿이라고 열심히 예.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게임기 검색하시는 것 같은데.
1: 아, 다른 거 하시네요.
0: Have I ever been to Changsan Tunnel? 갔다고 합니다.
1: 가셨네요.
0: 네.
1: 저는 사실, actually, I'm currently living in Haeundae New Town. So I always use Changsan Tunnel. I believe many of the listeners also heard about Changsan Tunnel, especially yes. who live in Haeundae or Gijang area.
0: Yeah.
1: Busan City announced that due to guidance light installation work, Changsan Tunnels 1 and 2 traffic will be partially restricted from yesterday to August 31st.
0: Oh, good to know. Installing guidance lights will be really helpful for drivers and pedestrians easily to identify their locations. I believe it's good for safety, but it will be quite uncomfortable for drivers who use these tunnels, right?
1: 아,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한국말로 하면 유도등을 설치해 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0: 네.
1: Safety is definitely the most important.
0: So yes.
1: 이제 요걸 설치하는 건데요. But the important thing is maybe if we close Changsan Tunnel,
0: yeah.
1: then many of listeners and citizens will have so much difficulty to use this tunnel because it connects Gwangwon Bridge and Haeundae New Town. So
0: yeah, it's
1: really
0: important, right?
1: Yeah, 진짜 중요한 여기 터널인데.
0: 네.
1: So to avoid traffic congestion, traffic control will be implemented from 10 p.m. to 5 a.m.
0: Okay, so the time is not that bad. 그러니까, it's not like rush hour.
1: 맞습니다. 이제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니까
0: 네.
1: 이때는 좀 차가 좀 덜 다니잖아요.
0: 네, 다행이네요.
1: So, and also adding to that, city will close only one of three lanes in each direction,
0: uh-huh.
1: specifically lane one. So
0: okay.
1: it means still two lanes will be remain to traffic to minimize inconvenience.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 상방, 하방마다 세 개 네. 차선이 있는데
0: 네, 네.
1: 한 개만 통제를 하는 거죠.
0: 아,
1: 그러니까
0: okay,
1: 두 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0: Well, I'm glad to hear that.
1: 아, 맞습니다.
0: What's next?
1: 아, 넥스트 가기 전에 우리가 또 댓글이 많이 왔어요.
0: 네, 진디 MPC님이 장산 터널 막히는 걸로 유명하다고 맞아요.
1: 아, 요거는 예상 못한 답변인데요. 요 말씀 좀 드려야겠어요. As you guys know, I'm currently in charge of General Affairs Division. 저는
0: uh-huh.
1: 총무과 소속이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제가 장산 터널 담당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아마 요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 또 그 정책을 완화하기 위해서
0: 네.
1: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우리 또 댓글이 너무 많네요. 너무 많은데
0: 대부분 다 얼굴 얘기신 것 같아요.
1: 아니 얼굴 말고 민원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아 우리 타임즈 골드님 밤에만 해서 다행이구만요.
0: 네.
1: 네 맞습니다. 아 우리
0: 다음 것도 읽으시겠어요 두둥님?
1: 아 두둥님 총무과 누구보다 런 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다음 걸 가볼까요? Next one.
0: Yes.
1: Next one is about 추석.
0: Oh my god, I love 추석. Music to my ear.
1: 진짜 time flies인데요. Busan City will conduct a special food safety inspection ahead of 추석 holiday from tomorrow to September 23rd. Mm-hmm.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음식물 먹거리 안전 특별 네. 단속을 한다는 건데요. The crackdown targets businesses manufacturing and selling popular holiday foods, including red ginseng, 홍삼이죠.
0: 아,
1: and
0: 네.
1: also premium beef. 이제 좀 1등급 한우 소고기 and also traditional sweets 이제 한과나 이제 이런 우리 전통 과자를 의미하는데요.
0: Ooh. Oh, I think it's like a really timely and necessary thing, right?
1: 아 맞습니다. 아 요 해야 되는 the say this.
0: Yeah.
1: Inspectors.
0: Yeah. Duh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1: the.
0: Yes, perfect.
1: 아 우리 민수는 그런 거 안 가르쳐줬거든요. 아 역시 다르네요. Inspectors will prioritize establishments with prior violations or suspected illegal activities. Key violations include false origin labeling, 그러니까 아. 원산지 속이는 거,
0: 네네.
1: and improper storage conditions, 그러니까 이제 보관을 잘못하는 거, and also illegal extension of expiration dates, 그러니까 유통기한 네. 넘겨서 쓰는 거, and exaggerated health claims,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효과가 한 10만큼 있는데 이렇게 네. 과장하는 거.
0: 맞아요. 모든 걸 치료해 주는 like 네네, something
1: 그렇죠.
0: something.
1: So violators will face strict legal actions and citizens are actively encouraged to report any suspected violations.
0: 근데
1: 요거 중요한 게 우리가 시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또 시민분들이 아 요런 걸 발견하시고 또 시청으로 전화를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0: 되게 추석 전에 열심히 일하시네요.
1: 아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0: 네, you're working day and night.
1: 예,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우 저희 댓글에서 두둥님께서 송편 논쟁, like not 논쟁, but like 뭐를 더 좋아하는지 콩 송편 versus 깨 송편. 근데 밑에 댓글에 진리앤 피스님이 녹두 송편, 타임에즈 골드님은 꿀 송편 이렇게 쭉쭉 달리고 있어요.
1: 아 전혀 이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데. 송편 얘기가 아니거든요.
0: 네. 저는, 깨송편도 달리고.
1: 저는 꿀송편 하겠습니다. 꿀송편.
0: Honestly, I'm not a huge fan of 송편. So I'm gonna go with 전 떡국 먹을래요.
1: 아,
0: 추석에도 떡국 먹을래요.
1: 지금 듣고 계시... 아, 또,
0: 어머님, 어머님.
1: 아, 고개를 숙이시는 것 같아요.
0: 아, 들었어요, 다시.
1: 네. 아, 댓글 굉장히... 이게 뭐죠? 닥터 수님, 민수는 젠지가 아니라서.
0: 네.
1: 뭔지 모르겠네요.
0: 네. 제가 더 가르쳐 드린 거.
1: 아, 예.
0: 전지라서 가능한.
1: 네, 좋습니다.
0: 두둥 님께서 안 와. That's hilarious.
1: 어, well, 댓글 굉장히 많네요.
0: 야, 너무 재밌어요. What's 네. next?
1: Next one is about park. 이제 공원에 park? 대한 건데요.
0: 아.
1: 어, Asia, do you love to go to park?
0: Yes, I love walking in parks. Well, 사실 안 간 지 좀 된 거 같은데.
1: 네, 네.
0: But like, yeah, 미세먼지 좋은 날에는 yeah, of course.
1: Then which one is your favorite in Busan?
0: Ooh, honestly, 저는 집순이라서 집 바로 앞에 있는
1: 아,
0: 거.
1: 아, 그래요?
0: 가까울수록 좋다. No, but I think I liked I think it's 부산 시민 공원.
1: 아, 네, 네.
0: Is that in like 해운대 서면 그쪽인 어디죠?
1: 서면 근처.
0: 서면. 네. Yeah. I liked that park or UN 평화.
1: 아 예예예. 예,
0: 예. 예, 거기도 어렸을 때부터 쭉 많이 갔었어요.
1: 네네네. 아 저는 공원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아, 아 뭐예요?
1: I'm a homebody.
0: Okay, yeah, same, 집순이.
1: 네, so I'm not that much into going to the park.
0: Any 근데 최근에 갔던 공원 있으신가요?
1: 아 부산 시리즌스 파크.
0: 부산 시리즌스, yeah.
1: Yeah, yeah, 시민 공원은 갔었고요.
0: Yeah.
1: Except that it's hard to remember any park in Busan. 저 공원은 잘 안 갑니다.
0: 아, 그럼 이 주제 왜 들고 오셨어요? 아, 아, 아, Then why are we talking about parks?
1: 아, 우리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Yeah. So, Busan City will launch 부산한 Park Season 2. 부산한 oh. 공원 시즌 2인데요. From yesterday through December, offering a wide range of park leisure programs, including performances, hands-on activities, uh-huh. events, and even wellness programs.
0: I love that. I think I remember at Busan they had some kind of event where like 야외 도서관?
1: 아, 예, 예, 맞습니다.
0: 그런 거 했잖아요. 네. Yeah, I really wanted to go to that. The Busan Han Gongwon Season 2. Like, funny name in various programs.
1: 아, 맞습니다. Six parks in Busan, like, 명지 Neighborhood Park in 강서구. 강서구 오. 이제 명지 근린공원이고요.
0: 네.
1: And 사상 Neighborhood Park in 사상구. 이제 uh-huh. 사상구, 사상 근린공원. And 동네 Historical Park, 동네구 동네 사적공원.
0: 네.
1: And 윤빛 Park in 금정구.
0: Uh-huh.
1: And 부산 진성 Park. And also Amir Park in 여의도. 아, 영도.
0: We went from Busan to Seoul.
1: 아, 오늘 너무 긴장이 많이 됐을 거예요. Yeah. We'll participate this program. So six parks in Busan will participate this program.
0: Okay.
1: And through leisure programs tailored to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each park, mm-hmm. the city plans to provide residents with unique experiences they can enjoy in parks.
0: Ooh.
1: And performances are free. 그러니까 mm-hmm. 이제 공연 같은 건 무료고요. Mm-hmm. And also open to everyone without advance registration.
0: Okay. 이제
1: 신청 없이 누구나 가능하고.
0: Nice.
1: But in case of, you know, wellness programs and also other hands-on activities,
0: mm-hmm.
1: and you need to register, you know, in previous, both
0: yeah,
1: online or
0: yeah,
1: yeah. On-site registration.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busanhanpark.com.
0: Okay, busanhanpark.com. Yeah,
1: busanhan, 그냥 진짜 H-A-N이거든요. busanhanpark.com.
0: Gotcha. 근데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I remember I'm really close with my 외할머니.
1: 아, 네네.
0: And I would always drop her off and her and Emo Harmony would be like 공원에서 행사할 때마다
1: 아.
0: 걸으면서 이제 아기들도 보고 they're like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 they love walking in park. So I think this is amazing for like Busan city.
1: 아, 우리 또 죄송한데 네. 댓글이 많이 왔거든요.
0: 네, 읽으세요, 읽으세요.
1: 댓글이 더 중요해요. 네. 아, 유저님, 과장님 민원 소개 안 하시나요? 한데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아, 두둥님, 맥박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타임이즈 골드님, 기사 나오겠네. 부산시 총무과 백화장 공원 별로 안 좋아해.
0: Or 진리 MP님이 금정산 국립공원 너무 좋다고 추천해
1: 아,
0: 주셨네요.
1: 좋죠. 좋습니다.
0: 영도 발음 안 되는 이슈.
1: 아, 우리 또 스텔라 히럴 9116님,
0: 네.
1: I recommended 금정산 내셔널 파크. Now I'm really
0: heading out.
1: Bye.
0: Bye.
1: 아, 가신다는 거네요.
0: 네.
1: 아, 가시면 안 되고. 가시면 안 되는데. 네, 우리 하나 더 남았거든요.
0: 네, what's the last one?
1: Last one is really important event.
0: Oh.
1: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0: 네.
1: 2026 World Smart City Expo.
0: Oh, so it's not World Expo, it's World Smart City
1: yeah,
0: Expo.
1: Yeah, Smart City Expo.
0: Okay.
1: Will be held from September 9th through 11th at 네. BEXCO.
0: Oh.
1: Busan City and Ministries of Land and Transportation and also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will co-host this one.
0: Mm-hmm.
1: So this one is really important, like Expo. And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under the slogan Beyond Smart City into AI City.
0: Ooh, cool. So I'm assuming it's about smart city, so like futuristic AI 네. technology.
1: 맞습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AI 기술들을 이제 잔뜩 이제 즐기실 수 있는 행사인데요.
0: 아, 왜 다 저 가고 나서 하는 거예요?
1: 아, 그분은 이것도 제가 담당을 안 해가지고 아쉽습니다.
0: We call this saving face. 그러니까 saving face 그냥 발뺌하는 거.
1: 아,
0: like 얼굴 save 하는 거.
1: 아, saving face.
0: 네.
1: Saving face. yeah. This one is.
0: 맞아, 네.
1: Asia's largest smart city event.
0: 아하.
1: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행사고.
0: 네, 저 말고 아시아.
1: 네.
0: 네.
1: And also will showcase innovative future technologies. So mm-hmm. Busan City will showcase Busan Smart Ocean Pavilion with mm-hmm. the technology of AI, robot, digital twin, autonomous driving, etc.
0: 자동 자율
1: 네, 자동 자율주행, 뭐 디지털 트윈, AI 로봇 이런 거 잔뜩 보실 수 있는데.
0: 아.
1: And adding to that, you can enjoy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mm-hmm. business matchmaking, and also public talk concerts, etc. So if you want to participate this one, then you can pre-register or register on site. Pre-register is open until September 7th via the website. Ooh. 아 여기 저 예쁘네요. 저 이제 포스터가 나오네요.
0: Yeah, that's amazing. I would have loved to go, but like, well, I'm leaving. So, but that's amazing. Yeah.
1: 아 또 댓글이 많이 왔어요. 댓글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아, 타임이즈 골드님. 아, 저거는 조금 빼고요.
0: 아, 이거 저 썰 있어요. 저 파리 갔다 왔잖아요.
1: 네.
0: 이래 봐도 저 부산 엑스포 20 그거 네, 연설하고 왔어요. 없어요. 근데 왜 다들 표정이 굳어지시죠?
1: 예, 그건 넘어가고요. 우리 두둥님 Saving Face 발뺌. 네. 우리 수 닥터수님 총무과장 직함이 오늘따라 당당한. 아 이쯤 되면 얼굴에 피로가 가득하신데 오늘 느낌은 출근 안 하고 푹 쉬고 온 얼굴.
0: 두둥님 웃음이 끊이질 않는 배과장님 킹받는.
1: 아 오늘 이거 삼촌님. I'm really swamped at work.
0: 오,
1: 진짜
0: yeah.
1: 바빴거든요.
0: 네.
1: 아 오늘 화면 잘 나오네요, 근데.
0: 아 미역국은 드셨냐고 유저님이.
1: 아 미역국은 아직 못 먹었습니다.
0: No.
1: 네, 괜찮아요. 뭐 미역국보다 오늘 뭐 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 영어 표현.
1: 아 let's learn English together.
0: Yes, time for the big guns.
1: 아니 아니. 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0: 어떻게 하시는 거죠?
1: 아니요.
0: 자 오늘도 오늘, 슬기로운 분산.
1: 아니, 아니요. 아니요. 오늘 저 영어를 배울 시간인데요.
0: 네.
1: 오늘 제가 궁금한 표현은 아 이제 좀 우리가 뭔가를 일하다가 잘 안 되면
0: 네.
1: 아 이제 강력한 수단을 써야 할 때야.
0: 아.
1: 좀 강한 걸 쓰고 싶어.
0: 네. Time 이거를, for the big guns입니다.
1: 예, time for the big guns예요.
0: 네.
1: 하여튼 외우세요. 저 어, 나오네요. 저 나오는 time for the big guns.
0: Yes, time for the big guns. 네. Or that's 저희 그것도 했잖아요 꽁트에서 네. That's the name of the game. 그러니까 아, 사주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지 아빠 이거 한 거.
1: 네네.
0: 이거 읽는 거 맞아요?
1: 아 그것도 되나 보네요. 하여튼 오늘 배울 표현은 time for the big guns.
0: 오케이 okay, 그것만 예. 기억하시면 될 것 예, 예. 같아요. Well I'll see you tomorrow.
1: 내일 오세요.
0: 네.
1: 아 내일 안 나온대 제가.
0: 녹화했어요.
1: 아
0: 네.
1: 예. 바 바이.
0: Bye. Okay, we're gonna end with 집에 가자 by Stella Chang. It was so nice seeing you guys. Bye.

0: Japan, Busan, Yeongeobangsan.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마르그릿 차오,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a Bongsang.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The time is now 8 o'clock.
1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a celebration uniting that very power of laughter, takes place across Busan from August 21st to August 30th. And this year brings together diverse genera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edians while introducing new initiatives to expand Busan into a sustainable stage for K-comedy through local talent cultivation. So today we are joined by Mr. Cho Yoon-ho here in the studio, chief programmer of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We will discuss what kinds of laughter we can experience in Busan this year. I'm already laughing here in the studio. 오늘 더 인터뷰에선 제14회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조윤호 부수석 프로그래머와 함께합니다. 올해 부산에선 어떤 웃음을 만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영어 방송인가? 천천히 한번 들어와봐. 라디오인 줄 알고 편하게 왔는데 카메라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가 빡!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재연화 작가님께서 메이크업을 빡! 해주니까 걱정 끝!
0: 끝! 아~
2: 예, 잘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아, 여기 약간 네. 뉴스룸 그런 느낌인데요.
0: 그렇죠. 근데 예. 그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1: 아, 그죠?
0: 네. 예. 편하게. 빡! 끝! 예. 너무 좋습니다. 빡, 예. I love it. So I actually asked him before the show. I was like, can you do a little bit of 당황하지 않고 빡! 끝! And he did it perfectly for Busan Worldwide. I'm going to record that and play it one more time. Well, yes, we have Mr. Cho Yoon-ho here in the studio. In just 2 days,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kicks off, filling every corner of Busan with laughter for 10 days. So what distinctive features set this year's festival apart? 네, 이틀 뒤면 제14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열흘 동안 부산 곳곳이 웃음으로 가득 채워질 텐데요. 올해 축제는 이것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1: 네, 이번 행사는 그 레전드의 귀환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 갈갈이의 박준영, 박성호, 이명필 선배님들을 필두로 해서 그 갈갈이 패밀리 분들이 또 공연을 또 준비했고요.
0: 네.
1: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전유성 선생님이 안 계시는 북코페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유성 없는 전유성 쇼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공연에는 또 이홍렬 선배와 신봉선 뭐 김신영 그리고 졸탄 팀들이 함께 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올해도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 구봉서 선배님께서 예, 100주년이세요. 오. 그래서 오늘 또 구봉서 선생님과 또 에피소드가 많이 있으신 김학래 선배님 그리고 이용식 선배님께서 공연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0: 네. 아, 네. 그렇군요. 올해는 단순히 새로운 공연을 선보이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코미디의 역사를 좀 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So he explains that this year's festival was organized around the theme Return of the Legend. So we're going to be seeing the 갈갈이 family here in Busan and also to commemorate the late 전유성 who left an impressive and immense footprint on Korean comedy. The festival will be presenting the 전유성 show without him. Also, in addition, mark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구봉서, a first-generation giant of Korean comedy, an exhibition hall will be operated as well. He also highlights that the senior comedian Kim Hang-nae and Lee Yong-sik will humorously explore the history of Korean comedy and share entertaining things about the late 구봉서, asking everyone's enthusiastic interest. Well, the way people enjoy comedy has really changed dramatically here in Korea and worldwide. From the past, focus on the TV sketch comedy formats have really diversified into short-form content, stand-up, and live performances as well. So how do you feel the consumption of comedy has evolved? 예, 한국에서 코미디를 즐기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과거 TV 공개 코미디 중심에서 쇼폼 콘텐츠 아니면 스탠드업 코미디 라이브 공연까지 굉장히 다양해졌죠.
1: 네.
0: 이 코미디를 소비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1: 뭐 제가 준비한 답변도 있긴 있는데 또 괜찮은 방법이 생각이 나서 네. 그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0: 네, 말씀해주세요.
1: 그동안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이렇게 잘 포장시키고 멸균시키고 예, 아주 제품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코미디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0: 네.
1: 요즘에는 중간 상인이 많이 빠지고 예, 그 본인이 직접 1인 미디어 방송을 진행하면서 산지 직송 같은 느낌의 코미디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링도 조금 덜하고 거기에 누군가의 의견이 좀 덜 들어가고 오롯이 코미디언 본인의 색깔과 의도가 그대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0: 네.
1: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안 먹히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또 먹히는 거예요. 이 방송용만 보시다가 대기업에서 좀 멸균도 시키고 필터링도 하고 포장을 예쁘게 해서 보여주는 코미디 익숙하셨던 분들이 날것 코미디에 열광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양한 장르의 코미디 앞서 말씀하셨듯이 1인칭 그 혼자 하는 그런 영상도 있을 테지만 코미디를 꽁트가 아니고 스탠드 코미디 마이크 네. 하나만 있으면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코미디도 다양하게 여러분들께서 즐겨주시니까 우리 코미디언들이 살 길이 참 많아졌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예전에는 방송을 통해서 얼굴을 알려서 다른 일도 이렇게 뻗어나갔다면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얼굴을 알리고 오히려 역순으로 방송국에서 섭외가 와서 출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0: 그럼 코미디언으로서 봤을 때 이런 코미디가 조금 더 어려우실까요? 아니면 좀 더 쉬운 코미디일까요?
1: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요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자체 필터링이 연습이 돼 있고 자체 필터링이 뭐 선배들이나 작가님이나 피디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몸에 익히고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네. 약간 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잘 웃어주시고 반응이 바로바로 오니까 신나서 하다 보면은 조금 그 경계선을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0: 네.
1: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면은 네. 예, 쉽죠. 근데 그런 걸 지키면서 하기는 또 쉽지가 않고 이게 방송 코미디하고는 전혀 달라요.
0: 그럼요.
1: 왜냐하면 편집이 들어가고 뭔가 호흡이 빨라지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코미디는 편집이 있긴 있어도 호흡을 잘라내고 다다다닥 붙이는 그런 코미디 안 하잖아요.
0: 네.
1: 영상에서는 영상에서는
0: 괜찮습니다.
1: 본인 괜찮아요. 입맛에 맞게 네. 편집을 하니까 그게 또 할 일은 많아지지만 자기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다.
0: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I love that. So he reflects the diversification of comedy consumption has really opened up countless possibilities for comedians. So he shared that back in the days, it was mostly large companies making perfect product of comedy, right? Everything was planned and everything was directed. A lot of input from directors and producers and whatnot. But now there are just so much opportunities when it comes to one person work. So it's more raw and less filtering and less input from other people. So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And I asked him, is it easier? Is it harder for comedians to do this? And he said, it is easier yet harder because you need to know the limit as well. You can be creative and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where you can find your own work and you can create your own work as well, edit and share online as well. So it's great when it comes to being a comedian because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Well, this year's festival also features the Chun Yu-sung show without Chun Yu-sung, as you mentioned. So honoring the late comedian, in your view as programmer, what is the greatest legacy he left behind for Korean comedy? And how is that spirit carried forward by junior comedians? 네, 올해는 고 전유성 선생님의 길이는 전유성 없는 전유성 쇼도 열리는데요. 프로그래머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코미디언이 한국 코미디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고 그 정신이 후배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 우리 전유성 선배님께서는 그 코미디가 이 TV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0: 네.
1: 그리고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정말 잘 만들어내세요. 저희가 젊은 분들도 놀랄 정도로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북코페 할 때 한번 그 볼 때만 성화봉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0: 네.
1: 올림픽 시작하면 성화봉송을 하잖아요.
0: 네.
1: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화에 그 불을 붙여서 이제 경기장 안까지 개막식 날 갖고 와서 딱 붙이는 그게 있는데 코미디 때 볼 때만 들고 뛰고 찍을 때만 이렇게 하고 다 차 타고 또 이동. 어딘가에서 내려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한번 촬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0: 네.
1: 이렇듯이 정말 발상의 전환 아이디어가 굉장히 너무 좋으셔서 그런 부분을 우리 후배들에게 굉장히 큰 자극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전유성 선배님께서는 그 저는 그 출신이 아니지만 코미디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 지망생 친구들을 이렇게 걷어들이셔서 예, 밥도 해주시고 그냥 숙소 제공도 다 해주시고 공연할 수 있게 또 그런 무대도 만들어주시고 무상으로 그런 거를 이렇게 준비하셨거든요. 계속 예, 코미디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유성 선배님이 아니셨으면은 지금 예를 들면 뭐 김민경 씨, 신봉선 씨 이런 분들이 다 김신영 씨 예, 이런 분들이 다 그 코미디 시장 출신이시고
0: 네.
1: 전유성 선배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도와주셨던 분들이시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을 좀 닮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축구계로 따지면은 차범근 대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차범근 그 정말 위대하신 선수셨던 분께서 후진들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0: 네.
1: 저희 코미디도 예, 전유성 선배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좀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0: 네.
1: 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0: 아, 예. 그렇군요. So yes, so you know, he shares that the late Chun Yu-sung actually inspired countless comedians, paving the way for those who knew only comedy to demonstrate their talents across diverse fields while constantly dedicating himself to nurturing new talent. He shared that he just had so many creative and funny ideas all the time, and they would incorporate that into the festival as well. And he always spent a lot of time nurturing new talent. He called it 코미디 시장, kind of like a comedy market. And he actually nurtures so many of the comedians that we know today, like Kim Min-kyung and Shin Bong-sun as well. And really, he adds that he personally continues stage street comedy performances to really connect that philosophy of wanting to not just keep it into like confined to television, bu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bringing comedy to different spaces and showcasing diverse performance formats on stag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o Yoon-ho here in the studio, chief programmer of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Well, the international lineup is also remarkably eye-catching. Among this year's international performances, could you introduce a particular act you would like to highlight or maybe key points for audiences to watch for? 네, 이번 해외 라인업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국외국에서 다양한 해외 코미디 아티스트들이 참여합니다. 올해 해외 공연 중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공연이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도 해마다 그 북코페가 시작되면은 외국 공연 팀 먼저 살펴보거든요. 오늘 이번엔 어떤 팀들이 오셨을까?
0: 네.
1: 예, 그렇게 또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영감도 얻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직위에 또 두 분의 부위원장님께서 직접 프랑스 아비뇽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0: 네.
1: 현장에서 보시고 와 좋다라고 두 분이서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모셔온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마임 드 리옹이라는 분이신데 저는 이제 영상을 쭉 끝만 봤고 그리고 사진만 좀 봤는데 와 엄청나요.
0: 네.
1: 느낌이 벌써 예술가이면서 이분이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이분도 이제 판토마임을 좀 하시는데
0: 네.
1: 좀 하시는 게 아니고 잘 하시죠. 제가 사실 이 대한민국 코미디언 중에서 또 판토마임 하면 또 조인호거든요.
0: 그럼요.
1: 제가 살짝 한번
0: 네, 지금 네, 네. 보여주세요.
1: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해가지고
0: 어머나 어머나
1: 이렇게
0: 어머나 어머나
1: 이렇게 예예
0: 와 네
1: 아고
0: 아고 아고
1: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0: 일을 닦고 계시고요. 네네 네.
1: 이런 거 잘하는데 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마임드 리옹이라는 분을 모셨고요.
0: 네
1: 또 예 훅 붐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0: 네.
1: 이분은 혼자 하시는 거 여성분 혼자신데 훌라후프로 이제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0: 네.
1: 보통 여성분이 혼자 이렇게 무대를 꽉 차게 해주시는 분은 제가 좀 잘 못 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화려한
0: 네.
1: 그런 퍼포먼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훅 붐붐이라는
0: 붐붐.
1: 분입니다. 예.
0: 그렇군요. 말이 이건 또 이제 말이 많지 않아도 네. 웃음을 또 이제 전할 수 있다는 게 해외 코미디 공연의 또 큰 매력인 것 같은데요. 네. 제리님께서 마임드 윤호
1: 감사합니다.
0: 뿐이에요에서는 영어 방송에 크크크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네. Yes, so today I highly recommend that you tune in through of course the YouTube channel because he's showing us a lot of things on of course the video as well. So he expresses great anticipation for the performance by Mime de Lyon. Invited after two festival vice chairs personally traveled to France to see them and at Avignon, sorry. And he also notes that through an open call on an international arts practitioner platform for artists wanting to perform on Busan's comedy street, a lot of them were selected. And in particular, he highlights a team, or actually one person, Hoop Boom Boom, which performs using hula hoop and his most anticipated acts. So definitely go check it out this week and next week as well. Now, you are currently running a comedy academy in partnership with a local university. And during this festival, students will actually take the stage before live audiences through Comedy Street. So what achievements and potential have you discovered while running the academy so far? 지역 대학과 함께 코미디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고 학생들이 이번 축제에서 코미디 스트리트를 통해서 실제 관객 앞에서도 서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면서 확인한 이 성과나 아니면 가능성은 무엇이었을까요?
1: 같이 저하고 수업을 한 지가 이제 3학기가 됐고 이번에 개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4학기를 제가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면서 평소에는 이렇게 끼가 있어 보이지 않았던 친구가 뭔가 코미디 연기를 시켰을 때 막 날아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한 네. 3명 정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맞지 이게 코미디언이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정말 큰 장점이 있는 게 우리 동서대학교에 있는 그 뮤지컬학과 학생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춤 되죠, 노래 되죠, 연기 되죠, 여기다 코미디까지 되니까 네. 정말 대단한 지금 캐릭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도 북코페 이제 우리 친구들이 무대에 섰었는데 그때는 조금 큰 무대에 섰었어요. 개그 콘서트 하는 팀에 같이 그 무대에 올라가서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 프로 개그맨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조금 네. 주눅들지 않았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네. 올해는 그냥 거리에서 조금 편하게 관객들 더 가까이 다가온 상태에서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한번 너희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노래와 그런 어떤 액션 같은 거를 한번 보여드려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네. 사실 코미디 공연이라는 게 지금부터 우리 코미디 공연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코미디 드라마 합니다. 코미디 영화 합니다가 아니고 네. 그냥 영화와 그냥 드라마에도 속속에 들어있는 게 코미디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배우들이나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나중에 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이나 그렇게 할 때 그 분명히 그 안에 코미디 요소가 있을 텐데 그런 요소들을 또 잘 살려가지고
0: 그쵸.
1: 예 그런 또 생명력이 있는 캐릭터가 있는 그런 배우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정말 코미디언들은 노래, 춤, 연기 다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0: 프로그래머님도 노래를 정말 잘하신다고.
1: 노래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0: 잘하실 것 같은데. So he reflects actually. He mentions that, oh my goodness, I need to calm down. But he mentions that he's been running this comedy, actually teaching for 4 semesters now. And he is actively engaging with these comedians, new and upcoming comedians. And last year, they had to actually do the acts with comedians that are very famous and whatnot. So this year, he's giving them opportunity to just show them everything, show what they have. And they're going to be acting, they're going to be dancing, they're going to be singing. They're going to be doing everything to show that. And this is a great opportunity, right? And it just shows how humor is included in all performance genres today. And he highlights the strong potential for these students to grow into comedy-skilled musical performers and also comedians with strong musical abilities as well. Well, as someone who has made audiences laugh for a long time as a comedian yourself, the ways people laugh and the stages they gather around have continually evolved. Even so, what is your personal definition of good comedy? 네, 프로그래머님도 오랫동안 코미디언으로서 관객에게 웃음을 전해 오셨는데요. 시대와 무대는 달라졌지만 프로그래머님이 생각하는 좋은 코미디는 무엇인가요?
1: 결국에 코미디는 웃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좋은 웃음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냐. 웃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비웃음도 있고 그렇죠. 예, 약간 네. 그런 여러 가지 웃음들인데 정말 웃겨서 웃어줄 때가 저희 코미디언들은 가장 기분이 좋은데 어떤 그 웹툰에 이런 글이 있어서 이걸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0: 네.
1: 예. 정말 개그맨을 존경하게 된 이유라는 그런 웹툰이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재능 하나로 설명하기에 너무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코미디언 그쵸. 개그맨은
0: 네.
1: 예. 즉흥처럼 예, 이런 걸 연기를 하지만 정말 엄청난 준비와 절묘한 타이밍에 꺼내진다. 이 글을 보고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개그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포인트를 위해서 정말 연습을 하고 서로 합도 맞춰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모든 게 좋은 코미디, 좋은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축구 선수가 네. 예, 타이밍을 잘 반템포 빠르게 해야지 또 골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쵸. 거고 2002 월드컵 혹시 저 보셨나요?
0: 아니요, 못 봤습니다.
1: 네? 못 보셨어요?
0: 네, 못 봤습니다.
1: 아유, 죄송합니다.
0: 아이고, 죄송합니다.
1: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2002 그 월드컵 때 네. 기억나신 장면 있죠? 네. 미국전이었는데 이을용 선수가 왼쪽에서 다 제끼고 바로 올려줘야 되는데 타이밍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올려주니까 우리 아시아 최고의 스트라이커였던 최용수 그때 당시 선수가 이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 앞에서 쉬운 상황이었는데도 골을 못 넣었거든요.
0: 네.
1: 그것처럼 웃음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을 잘 못 잡으면은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대사를 쳐도 타이밍이 절묘하게 딱 들어가야지 웃음이 빵 터지는데 한 번 놓치고 이상하게 들어가면은 그쵸. 웃음이 안 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좋은 코미디는 좋은 타이밍이다.
0: 좋은 타이밍.
1: 예, 타이밍만 맞으면은 네. 웃길 수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근데 또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와, yeah. wow, so he shares and emphasizes the most essential priority for any comedian is ensuring their humor draws out just pleasant, uplifting laughter instead of making fun of others. And he recalls a webtoon he recently saw on social media about why the author came to respect comedians. And he shares how touched he was by the insight that being a comedian requires far more than just talent. What appears to be just spontaneous improvisation is actually the result of just a lot of research and preparation and timing. And he firmly believes that timing is the most important, just landing that laughter at the exact right moment, just kind of like soccer. I actually don't remember the World Cup back in 2002. I did watch it, but I don't remember. I was quite young. But he mentioned that a timing like that in soccer and also comedy is very, very important. Well, to the 조윤호 today of today, what does laughter mean to you and what kind of comedian do you hope to be remembered as?
2: 지금의 조윤호에게 웃음이란 무엇이고 어떤 코미디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1: 예, 뭐 웃음이라는 거는 저에게는 뭐 건강검진 같은 예, 느낌이 듭니다. 예, 웃음으로써 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0: 뭐. 네.
1: 이게 웃으면 약간 좀 하하 막 에너지가 있게 또 웃었을 때 제가 또 기분 좋은 거고 예, 건강한 거고 예, 또 이 웃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나
0: 네.
1: 하루에 얼마나 웃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힘든데 네. 다들 예, 많이 웃을수록 또 행복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주변 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또 에너지를 뿜어주나
0: 네 맞아요
1: 저로 인해서 네.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웃어줬다면은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0: 네.
1: 저는 뭐 어떤 코미디언으로 남고 싶나라고 질문해 주신다면은 뭐 인기 있는 코미디언이라기보다는
0: 네.
1: 이제 그런 대중분들에게 뭐 인기를 얻는 코미디언보다는 전유성 선배님처럼 물론 제가 선배님처럼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유성 선배님처럼 이 후진들을 좀 예, 도와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또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새로운 친구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꿈이 있는 친구들에게 좀 길을 만들어주고 저의 실패했던 길들을 또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많이 돌아갈 수가 있으니 이쪽 길로 가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야라는 거를 경험담을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 네. 후배들에게 예,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얻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도 이 코미디를 향한 애정이 정말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So he describes laughter as being like a health checkup for his life, noting that how much he laughs reflects how healthy and well and happy he is. And rather than simply being remembered by the public as famous or well-known comedian, he shares his

0: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아 올해도 이제 제 14회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 8월 21일 날 시작해서 8월 30일 이제 마치게 되는데 해마다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왔는데 너무 멋진 곳이에요. 이거 너무 세련됐고 이런 곳이라면은 여기서 진짜 뼈를 묻겠다 저 같으면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만 예, 해마다 이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 영어 방송도 해마다 발전돼서 제가 너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함께 네. 같이 좋은 에너지를 우리 부산 전역에 또 전국에 뿌려 봅시다.
0: 네, 네 봅시다.
1: 감사합니다. 진짜
0: 네.
1: 해보시죠.
0: 저는 프로그래머님 오실 때마다 너무 행복한 인터뷰를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Oh, I love it. So he shares how wonderful it was to meet everyone and reminds everyone that the festival begins on the 21st of this month until the 30th. And he is just so happy to see BFM grow as well with this lovely studio here as well. And it's a pleasure having you in the studio. Before we let you go, though,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프로그래머님을 무조건 웃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1: 있죠. 아유. 제 딸입니다. 제 딸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탁 팔짱 끼고 이제 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조집사. 제 집사라고. 조집사. 밥 먹고 싶어? 하면서 막 뭔가 막 자꾸 연기하는데 뭐 할 때마다 너무 예 그냥 웃음이 나고 예 너무 행복하고 네. 사랑스럽더라고요. 저 딸이 원픽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I love that. So he says
1: my daughter.
0: He says his daughter makes him laugh no matter what. She's always acting. He calls him 조집사 네. and tells him like do you want to eat? Do you want to do this? Always makes him smile. I love that answer.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o Yoon-ho here in the studio, chief programmer of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조 윤호 수석 프로그래머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right,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the brand new heavies with You Are the Universe.

0: And the time is now 11:47,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Vietnam for the latest updates today. Our correspondent Hong Nina is joining us from Hanoi. 네, 오늘은 베트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정리나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All right,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Our first report looks at Vietnam's labor market. Vietnam has long been known for its abundant workforce, but key export industries are now struggling to recruit enough workers. So let's jump into that. 네, 첫 소식 볼게요. 베트남은 풍부한 노동력이 강점으로 꼽히는 나라인데요. 정작 수출 주력 산업에선 구인난이 심각하다고요?
1: 네, 베트남 수산물과 의류업계가 임금을 25%에서 30%나 올려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수산물 수출 가공협회는 이 최근 재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메콩 델타와 호치민시가

0: 같은 주요 생산 거점의 인력 부족을 업계 최대 현안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임금을 올렸는데도 신규 채용도 기존 인력들의 유지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섬유의류협회도 노동력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밝혔고요. 지난달 30일 산업 컨퍼런스에서는 봉제업계 관계자가 이 주문 기한을 맞추거나 새 계약을 따내도 인력이 부족한 공장들이 많다고 소했습니다.
1: 그렇군요. 단순한 인력난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는데요. So Vietnam's seafood and apparel industries are struggling to recruit workers despite a wage increase of 25% to 30%. In a recent report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Finance, the Vietnam Association of Seafood Exporters and Producers identified labor shortages in key production hubs, including the Mekong Delta and Ho Chi Minh City, as the industry's most pressing concern. The association said higher wages have failed to attract new recruits or retain current employees, and the Vietnam Textile and Apparel Association has also reported increasingly intense competition for workers as well. At an industry conference on the 30th of last month, a garment sector representative said many factories lack the staff needed to meet order deadlines and secure new contracts. Well, then, where are these workers going? 그렇다면 부족한 인력은 주로 어디로 이동하고 있나요?
0: 네, 상당수가 해외로 나갑니다. 이 베트남은 매년 13만에서 15만 명을 이 한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유럽 등의 노동자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취업 노동자가 무려 9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연간 60억에서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8조에서 약 10조 원 규모인데, 이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만큼 정부도 인력 송출을 적극 확대해 왔지만 그 결과 오히려 국내 수출 제조업 현장의 인력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 I see. So a significant number are leaving for overseas employment. Vietnam sends between 130,000 and 150,000 workers abroad each year, including to South Korea, Japan, China, Singapore, and European countries. By the end of last year, the number of Vietnamese workers employed overseas has reached approximately 900,000. Their annual remittance total between 6 billion and 7 billion US dollars. While overseas employment makes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economy, it is also widening labor shortages at domestic export manufacturing sites. And even a 30% wage increase is not enough to attract workers. So what is driving the gap? 임금을 30%나 올려도 인력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네,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식품 가공업 제조업 임금이 약월 200에서 250달러고 다른 지역들의 수산 봉제 일자리도 월 250달러에서 350달러 정도입니다. 반면 노동자가 일본이나 한국으로 나가게 될 경우 이 임금의 3배에서 5배는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 베트남 국내에 다른 산업단지로 이주하는 것이나 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일하는 가는 것이나 가족을 돌볼 여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차피 떠나게 된다면 더 많이 벌수 있는 외국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외 취업이 농촌 이주 노동자에게는 가정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로 꼽힙니다.
1: 그렇군요. 베트남 산업계의 고민도 쉽게 풀리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So wages in Vietnam's food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sectors range from 200 and 250 US dollars per month. Seafood and garment jobs in other regions generally pay between 250 and 350 dollars. By comparison, workers can earn 3 to 5 times more in Japan or South Korea. Since relocating to a domestic industrial zone and working abroad can involve similar family separation costs, many workers choose the option that offers higher earnings. And for rural migrant workers in particular, overseas employment is often seen as a crucial means of supporting their households. Well, let's jump into our next report. It turns to Vietnam's banking sector, where signs of tighter liquidity are emerging. Some deposit rates have reportedly exceeded 9%.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다음 소식 볼게요. 베트남 은행권에서도 자금 사정이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금 금리가 연 9%를 넘는 사례도 있었다고요.
0: 네, 베트남 은행권의 예대율, 그러니까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약 110%까지 올라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기준으로 총 예금은 연초 대비 6.16% 늘었는데 대출은 8.37%가 늘었습니다. 이 대형 인프라 사업 착공과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자금 수요가 급증했지만 예금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행 직원들은 SNS에서 연9.3% 이상의 금리를 내걸고 예금 고객들을 직접 유치하는가 하면 일부는 자비로 추가 금리까지 얹어주고 있습니다. 이 국영은행 호치민시 지점의 한 대출 담당자는 과거에는 대출 쪽에도 이 정도의 예금 유치 압박이 없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 그렇군요. So the loan to deposit ratio in Vietnam's banking sector has risen to around 110%, the highest level in 8 years. As of mid-June, total deposits had increased 6.16%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and funding demand has risen sharply amid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and expanding corporate investment, but deposit growth has not kept pace. So definitely, bank employees have reportedly used social media to attract depositors with annual rates above 9.3%, with some offering additional incentives themselve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Vietnam. 베트남에서 전해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nd that was Ms. Chong Nina, based in Hanoi in Vietnam,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show, all the segments we've prepared for you. But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Final song is by Boys Like Girls with The Great Escape.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사람

0: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an.
1: Whatever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11:00 o'clock.

0: prawns as
1: yeah.
0: well.
1: Yeah, and then ramyeon, of course. So we've got another ramyeon over there and some fish seyu over there too. But anyway, so they come from Yangsan every time that they come, which is lovely. I mean, it's not, it's quite far out, but they still enjoy coming to Imlang
0: three
1: all the time.
0: 3 times a week from Yangsan.
1: Yes.
0: Dedication, 부지런하네.
1: Very, very great. Mm. I love it. I would be the same.
0: No.
1: Yeah.
0: Send me to the mountain, okay. But I don't want to be at the beach that often.
1: I want to. Yeah. I would live there if I
0: could.
1: You're
0: a beach baby.
1: I am.
0: Why.
1: I'm a beach baby.
0: Yeah. How do we even get there?
1: Right. So Imlang is a little bit lesser known. So some people might not know actually how to get there. So the easiest way is to take the Donghae Nambu line and get off at Jwacheon Station. Mm-hmm. And then you can either bus or walk to the beach. The bus is about a 5-minute bus. Mm-hmm. The walk is about 35 minutes if you want to. If you don't want to brave this humidity, understandable, I recommend the bus.
0: Yeah.
1: Yeah. And it will take you straight to Imlang Hesyoktang. You can also drive or taxi. So you just have to say, you know, Imlang Beach. Mm. And there are two parking lots as well. Mm. And they're not paid.
0: That's because it's Imlang.
1: Yes. They're not paid. So, you know, there you go. So, yeah, that's, it's just fabulous. Yeah. So, no payment, no anything.
0: Yeah. So, let's quickly get in because I know you've got to leave.
1: Yes.
0: Finally, what was the final clip?
1: Ah! Okay, so we have two people, a mom and daughter, who are out enjoying Imlang. So let's take a listen to what they had to say.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여기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3: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광 쪽으로 또 여기 임낭 쪽으로 거의 주에 1회 정도는 오는 거 있습니다. 지금 또 좀 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네.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예. 또 운전하기에도 코스가 너무 좋아서 예. 네, 거의 엄마랑 같이 예. 데이트합니다.
1: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도 일주일에 한 번 오시나요?
5: 우리 딸딸이 따라서 딸내미가 싫고 엄마 태하고 엄마 타고 오는 거고 안 태하고 안 오는
1: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상태예요. 그러면 할머니 여기 오면은 어떤 거 제일 좋아요?
5: 아니 여기 오면은 첫째는 공기가 좋고 네. 여기 바닷가니까 네. 이래 보면은 이래 막 복잡 안 하고 확 튀어가지고 내 마음이 확 튀어요. 예. 그래서 그게 좋아.
1: 예.
5: 딸이 가자하면 어디든 따라와.
1: 예예예. 예. 그리고 여기 그 운전 코스 때문에 자주 오시나요?
3: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운전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보통 여름 시즌에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주말에는 오기가 좀 힘들고요.
1: 네네네네.
3: 네, 그리고 평일에 또 어제까지도 비가 왔었고 오늘 아침까지 네. 그런 날씨 이런 것들 요일 이런 거 보면서 또 제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때를 맞춰서 또 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선택할 수 있어서.
1: 예, 약간 힐링 타임처럼.
3: 네, 예, 맞습니다.
1: 혹시 여기 수영 한 적이 있나요?
3: 물을 무서워해서.
1: 예.
3: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1: 예, 예. 네. 그냥 보기 너무 좋고
3: 네, 눈으로만 봐도 충분히 힐링되고 또 제가 수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서요.
1: 제가 질문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네. 바다 올 때는 라면이나 회 어떤 거 제일 맛있나요? 하나 둘 셋
3: 회
5: 회로 모여야지 바다 오면.
1: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5: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회!
1: Yes, they love it.
0: That's
1: both
0: so
1: of them.
0: Funny.
1: Like mother, like daughter.
0: Like mother, like daughter. Well, this seems like they had a really fun time.
1: They had a blast. They love Imlang. They come once a week and they just enjoy
0: just
1: everything about it.
0: So what about you then? Because I know you've been given a out of 5 rating.
1: Yes.
0: 오별에 땡땡땡. So how about Imlang Beach?
1: I give Imlang a 5.
0: 5 out of 5.
1: Yes.
0: Ding, ding, ding, ding, ding.
1: I love it. I love it so much. I need to go back.
0: Why?
1: I just think it's less busy and it's just the perfect lazy and quiet day.
0: I love it.
1: And I love that.
0: Yeah.
1: Yeah.
0: Perfect.
1: Yeah.
0: Well, Ange,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all the Explore Busan this week.
1: Of
0: we'll
1: course.
0: See you again next week. And until then, enjoy the sun.
1: Thank you. You too.
0: Bye-bye. All right. Let me play you a song. This is Wendy, Like Water.

0: 예, 저 진영인데요. 아, 저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1: 예, 즐거웠어요.
0: 저 그럼 내일 또 만날 수 있어요?
1: 왜요? 또 만나고 싶어요?
0: 네, 저 내일 그럼 어디 갈까요?
1: 63빌딩.

0: 크런치.
1: Oh, yes.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우리 크런처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크런치님들. 아리랑 TV에서 처음 뵙게 되는데 영어가도 들리고 한국어도 들리고 이런 방송은 처음입니다. 아무튼 처음 뵙게 됐는데요. 어떻게 다들 잘 계신지, 요즘 너무 더웠는데 건강하게 계신지,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 Alright, so Seungwon was saying he's really happy to meet all of you crunchers, and it's his first time meeting you all, and it's his first time also to be on a show where you can hear English and Korean at the same time in one program. Well, he is worried whether you're healthy or not, because it's been pretty hot here in Korea, right? And once again, he's really happy to see you all. Well, it's a pleasure to meet you as well. 오늘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한국 날씨가 상당히 더웠잖아요.
0: 네네.
1: 잘 지내고 계셨나요? Were you doing well, 승훈?
0: 아, 저는 사실 추운 것보다는 더운 걸 더 좋아하거든요.
1: 아, 네.
0: 추울 때는 너무 움츠리고 있으니까. 근데 더울 때도 좀 얼만큼만 더워야 되는데 이번엔 너무 더웠어요.
1: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so Seungwon said he likes the hot weather better than the cold, because when it's cold you have to crouch and you're all like tense, you know, tensed up. But when it's hot, I guess it's warmer, you can just feel a little more relaxed than when it's feeling cold. Well, your signature song is Rainy Street, like I said in the beginning. But what kind of weather do you personally enjoy the most? I guess other than the sun. 대표곡이 비 오는 거리잖아요.
0: 네네.
1: 실제로는 이 여름 중에서도 혹은 뭐 어떤 날씨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0: 여름 중에서도?
1: 네네. 비 오는 날만.
0: 제가 그때부터 곡을 쓰고 곡을 노래하고 이렇게, 그리고 저를 봤더니 비 오는 날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1: So Seungwon actually likes rainy days. It's not just the song that he wrote, but he realized after writing the song and singing it that he likes rainy days.
0: 곡을 쓸 때도 쓸 때지만,
1: 네.
0: 제가 노래하는 노래 레퍼토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그 중에 비가 들어가는 노래가 엄청 많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기본적인 감정선이 그렇게 돼 있나 봐요.
1: 촉촉해지는 뭔가 느낌 같은데. Alright, so Seungwon said, if you take a look at all the songs that he's written, there are a lot of songs that writes about rainy days. So he is a rain lover, definitely.
0: Right.
1: Alright, so Korean music, you know, from the 90s, actually maybe a little unfamiliar to some of our crunchers listening right now. So if you had to introduce the artist Lee Seungwon yourself to an international listener discovering your music for the first time, how would you describe it in one sentence? 우리 크런처들에게 한국의 90년대 음악은 조금 낯설 수도 있거든요. 이승훈이라는 아티스트를 처음 접하는 해외 청취자에게 본인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요?
0: 비를 좋아하는 감상적인 가수?
1: 오, 좋습니다. So Seungwon said, in one sentence, a Korean singer who is very emotional and likes the rain. Nice and simple, right? You'll get to discover him a lot more once you listen to the conversation. All right, so I'm sure our crunchers are wondering, what's so special about this rainy street then that I keep raving about it? So I guess we have to listen to it at this point. 크런처들이 우리 얘기 들으면서 비 오는 거리, Rainy Street가 어떤 곡이기에 제가 이렇게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짧게.
0: 그런데 네. 지금 듣고 계신 크런처들은 어느 정도 나이대일까요?
1: 정말 다양합니다. 네, 나이대가 정말 다양하고 또 국적도 정말 다양해서.
0: 아, 그래요?
1: 네. So he was wondering like how old our crunchers are. And I told him the age is just very, very diverse. And also your nationalities are very diverse as well. And I'm sure you're really curious to hear this rainy day. 그럼 이 곡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0: 가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크런치들을 위해서 이 노래가 어떤 장면을 담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이 노래가 저도 비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좋아한다라는 느낌 뒤에는 뭐랄까 좀 추억 같은 것들이 느껴질 수 있고 비라는 게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차분하면 사람이 막 라이브 하지 않고 좀 슬픈 감정을 더 먼저 떠올리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So he's a rain lover, like he said. And it's about a lover too. You can think of someone that you love or miss even. It brings back memories. But when it rains, it also makes you calmer emotionally. Mm-hmm. And this is that sort of a song.
1: Mm. 그래서 이 노래 리듬은 되게 경쾌하고 느낌이 되게 살랑살랑하는 느낌이에요.
0: 네.
1: 근데 한국의 비라는 느낌은 좀 이렇게 슬픈 느낌이 훨씬 더 많거든요.
0: 맞아요. So although the rhythm is pretty light and it sounds positive, in Korea, rain has a sad sort of connotation.
1: 맞아요.
0: 네.
1: 그런데 그때까지 나왔던 노래들이 대부분 좀 슬픈 리듬의 가사였었어요. 그리고 노래도 그렇고.
0: 네.
1: 그런데 어느 날 비 오는 거리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0: 네.
1: 근데 그 노래가 되게 상큼하고 리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마 되게들 좋아하는 것 같고 아무튼 노래의 느낌은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0: 네.
1: 통역하세요.
0: So he gave me the time to interpret. Thank you. All right. So back then, when this song first came out, most Korean songs tended to be quite sad, all the ballad songs. But this one, Rainy Street, was quite positive. It has a lively rhythm. But it's basically about a woman that the singer loved. 네.
1: Mm-hmm. 그런데 되게 오래전 일인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땐 되게 슬퍼지잖아요.
0: 네.
1: 그런데 비를 보면서 추억이라는 게 원래 좋은 거가 더 많이 떠오르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그녀와 너무 좋았던 날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또 돌아와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0: Right. So even though you have someone you miss, that could make you feel sad, right? But if you think of someone you have loved, then you think of all the memories, all the things that you did with them coming back, which makes you happy. And so by looking at the rain too, it reminds you of those memories. And you think about that person again, wishing them to come back to you. 아, 뭔가 그 그리움이 있긴 하지만 꼭 슬픈 그리움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행복하게 상상하는 그런 그리움이 아닐까 싶어요.
1: 뭐 물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야 추억이라는 게 되게 상큼하고 좋은 기억으로 올 수 있거든요.
0: So time has passed for that memory to be happy. For a memory to be a happy memory for you and not sad anymore is what he said. Well, you know what? It was a huge hit at the time back in the 1990s, right? With the album selling more than 80,000 copies.
1: Really?
0: Yeah, within just 3 months of its release.
1: I didn't know that.
0: Really? Yeah, it was that big of a hit. So when you first recorded it though, did you know that it would be a huge hit like this? 네. 당시 발매 3개월 만에 앨범 8만 장이 넘게 판매될 정도로 방금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엄청나게 히트했잖아요.
1: 근데 혹시 아세요? 길거리 길보드 차트라는 거 혹시 알아요?
0: 아, 네. 예전에.
1: 네.
0: 네네네네.
1: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는 앨범이 나왔어요.
0: 네.
1: CD도 그렇고 그 테이프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때 정식으로 팔리는 앨범이 있었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또 팔리는 앨범들이 있었었어요.
0: So back in the days when there was no like smartphones or streaming sites, they had what's called the street board. And while there was an official album sale, there was also albums that was released on the street. And that's basically how you can feel the popularity of the song once it is sold and released. Oh, all right. 네네.
1: 그때는 그게 더 많이 팔렸어요. 길거리에서.
0: 그렇게 인기를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1: 정말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전혀.

0: you so much for that beautiful live performance, despite it being such early in the morning. 와, 이 명곡을 이렇게 라이브로 듣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 Well, thank you so much. We're receiving a lot of Crunchers comments right now. Let me read a few. 우리 크런처들도 댓글 보내주시고 계신데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현정 김유 is saying 정말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명곡이네요. Yes, it definitely is such a good song even though time has passed. And Summer Breeze is saying this is real music. 이게 진짜 음악이다.
1: 고맙습니다.
0: 해주셨고요. Thank you. And Keep underscore voice is saying this vocal is actually illegal. 이건 반칙 이다 불법이다. 아, 그 정도로 너무 좋다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Night Owl ZZ is saying this is the kind of voice that cures depression as well. 어, 맞아요. 우울증도 치료할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목소리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정말 위로가 많이 어, 소름 돋으셨죠. He got goosebumps.
1: 고맙습니다.
0: Thank you so much, Crunchers, for tuning in. Well, we have a second live performance waiting throughout the show, so do stay tuned. And we'll continue the talk with Seunghoon. Next, let's hear a bit of Goodbye, My Love, a classic ballad filled with that uniquely Korean sense of heartache after a breakup. 이제 한국 특유의 애절한 이별 감성을 담은 네. 정통 발라드죠. Goodbye, 내 사랑. 잠시 들어볼까요? 네.

0: The lyrics are heartbreaking, but instead of pouring out the emotion dramatically, it's quite of reserved and restrained. You know? When you sing a sad ballad, how do you control that emotional, I guess, intensity in your vocals? 슬픈 노랫말이지만 격하게 오열하기보다는 담담하게 절제하며 부르는 미성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슬픈 발라드 부를 때 보컬의 감정선을 어떻게 조율하세요?
1: 와, 이런 제가 방송을 제가 1997년 앨범이 나왔을 때부터 되게 오래됐네요. 하긴 했는데 네.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은 처음인 것 같아요.
0: So Seung-eun said he's been on broadcasting since his first album release in 1997, song release. But this question is the most philosophical question that he's ever received.
1: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 그런데 가수는 네. 뭐랄까 노래할 때 감정이 많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0: 오히려
1: 보통은 네. 대부분 막 그 가수가 감정을 팍 넣어서 노래를 부르면 네. 앞에서 듣는 관객들이 나의 슬픔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0: So Seung-eun said, for a singer, you shouldn't be too emotional. You often tend to think that if you sing with lots of emotions in your song, the audiences will understand and feel that with you. But Seung-eun has a different thought or perspective on that.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1: 관객은 그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무대 관객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감정선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지.
0: 아, 네, 네. So the audience come to watch the performance with their own emotions. So it could be different from what the singer thinks.
1: 네. 그래서 가수가 주는 감정을 이 사람은 갖지 않아요.
0: 아,
1: 그러니까
0: 네.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담담하게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자기가 슬픈 감정을 갖고 있으면 담담하게 이야기해주면 난 너무 슬픈 거야. 근데 너무 오늘 기분 좋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제가 아무리 슬프다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그 사람이 별로 안 슬프면 그날은 그냥 재미있는 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전 노래할 때 되게 슬픈 노래이지만 그렇게 슬픈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0: 그러시구나.
1: 모두 듣는 사람들의 선택.
0: 그렇네요. 오히려 청중을 배려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So Seung-eun said he doesn't try to, I guess, express all of his feelings even when he sings sad songs. He tries to sing it really in a restrained manner, so that whatever emotion the audience is feeling, they might be sad, or they might even be feeling happy that day, right? Depending on their mood, what they listen to, the songs that the singer sings for them, can come across as very sad, or even happy and joyful. So that's what he thinks when he sings, and restrains his emotion.
1: 맞아요. 제가 방송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이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방송입니다.
0: 와, 저희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직접. All right. So Seung-eun said he's done a lot of broadcasts, but he hasn't really thought of or was had that chance to say anything like this before. But he's really happy and
1: 네,
0: is enjoying it.
1: 가수는 많은 감정선을 갖고 있는데 네. 진짜로 그 감정선을 다 표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 관객들의 몫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0: 네. So he doesn't express everything, all the emotions he has. It's for the audience to do that. And he thinks that's the role of the audience and the singer. 좋습니다.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 came across a YouTube video of you actually performing outside your mother's nursing hom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1: Actually, 어머니가 사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0: I'm sorry.
1: 와, 그게 되게 슬프네요.
0: Of course. take your time.
1: 한 4년 전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 4, 5년쯤 전에 그 앞에서 새벽에 노래하는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고.
0: So Seung-hoon is a little bit emotionally struggling right now because in fact his mom passed away 2 years ago and he sang in front of the nursing home of his mom 2 years before that during COVID-19. And I saw this video which was incredibly moving. And so I guess let's imagine.
1: 네, 많은 분들이 본 영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걸 찍으면서 되게 기분이 사실 되게 좋았었어요. 보면 엄마 앞에서 노래를 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0: So in fact, Seung-hoon sang the song thinking about his mom, but he hasn't really sang in front of his mom that often before. So we just watched a video of him singing in front on the street of the nursing home that his mother was.
1: 이 노래는 내용은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엄마도 이런 생각이었겠구나 그런 느낌의 곡이었었어요.
0: So back then when he was singing this song for his mom, it was after he also had a child. And he was able to thin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ent, you know. And he thought, oh, my mother would have felt this way now that I've become a parent as well. And that's how emotional he felt. All right. Yeah, extremely. Yeah. Okay, well, it was really touching. And I just want to move on to some other question now.
1: Okay.
0: When you're away from the stage, though, quietly playing your own guitar like this, as you were singing in front of your mother, and singing by yourself, perhaps, with no audience, how do you feel? Like, how does that make you feel?
2: 혹시 그런 무대가 아닌 곳에서 혼자서 조용히 기타를 치며 노래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1: 사실 노래하는 사람은 무대에 섰을 때 자기가 1등이어야 되잖아요.
2: 네.
1: 자기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2: 네네.
1: 물론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고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무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2: 네.
1: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2: 네.
1: 그런데 제가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은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0: 그렇죠. So as the artist and singer, when you're on stage, you have to be the best at singing. Although there may be better singers performing before you or in front of you.
1: 내가 2등으로 무대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2: 네.
1: 그렇죠. 그래야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데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대가 아닌 곳에서 노래한다. 제가 20살 때 뭐 그때 노래 연습하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하고 그럴 때는
2: 네.
1: 혼자서만 노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목소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0: Oh, so back in his 20s when he used to sing a lot just to himself, he really liked his voice and enjoyed singing along like that.
1: 다른 사람한테 무슨 감정을 주겠다 아니면 사람들을 박수를 유도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2: 네네.
1: 아니고 그냥 아 내가 내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2: 네.
1: 이렇게 무슨 그 복도 같은 데에서 노래를 하면 에코도 확 들어오고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0: 아, 네네 울림이 있으니까. So he used to sing just to himself because he loved his song. And when you sing in the corridor, it sort of echoes and it makes you feel as though you're better at singing. 네.
1: 그때부터 노래를 하면서 아 내가 내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2: 네.
1: 그러면 녹음하고 하는 것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니까
2: 네.
1: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노래한다던가 무대가 아닌 곳에서 노래하는 저를 사실은 되게 좋아하죠.
0: So that's, I guess, the motivation. So what Seung-hoon said is because he loves his voice and he likes himself singing, he's able to continue doing this. He didn't first think of impressing anyone or like expressing a message or emotion to anyone else, the audience. He just sang for himself, but later on, realizing that he loves

0: What a nice day today.
1: Woo! Yes, what a nice day today. Thank you so much for that refreshing song. 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없는 곡이었습니다. So just listening to it makes you feel so happy, right guys?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leaving comments about the live performance as well. Benny saying refreshing song from Mr. 승훈. 정말 상쾌한 곡이었습니다. 승훈님이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First, Phil Oppa is saying can't feel sad when this song plays. Definitely.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슬플 수가 없다. 라고 해주셨고
0: 고맙습니다.
1: Thank you. Kuno3 is saying his voice feels like an old friend whispering about past memories. 옛 친구가 마치 옛날 추억들에 대해서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해 주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해 주셨고
0: Whispering은 좀 아닌데요.
1: Whispering?
0: Shouting인데요.
1: Shouting. It's more like shouting. Ten Suinu is saying music truly transcends language. Definitely. 네, 언어를 진짜 뛰어넘죠, 음악은. Broke Strings 009 is saying you can feel the decades of stories in every single note he plays. 치시는 음마다 오. 수십 년의 그 이야기가 느껴진다. 라고 해주셨어요. Thank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once again.
0: 아까 질문도 필라델피아 했는데 네. 여기 말하는 분들도 대부분 그러시네요.
1: Even the comments sound really philosophical is 오. what Seungwon said. 다들 감수성이 풍부하셔서 You're all very emotional. All right. Well, moving on to our conversation then. You know, there are fans who have continued to seek out your music and support your beautiful voice all these years. So how do you feel when you meet longtime fans?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노래해온 이승훈이라는 가수의 목소리를 찾아듣고 또 응원해주는 팬들이 계시잖아요.
0: 네. 네.
1: 오랜 팬들을 마주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0: 사실 팬이라면 어떤 거를 듣냐 하면 맨 처음에 녹음된 곡을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전에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혹시 저를 알아서 이승훈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앨범을 찾아 들을 거예요. 30년 전에 녹음된.
1: 네. So 그쵸? Right, 그렇죠. So if you're a true fan of Seunghoon from the very beginning and they want to listen to his song, they will look up the very first album that was released, the very first record of his song.
0: 녹음을 했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목소리로 가장 좋은 상태로 가장 좋은 상황에서 부른 걸 거예요.
1: And the recording means you would have sang the song with the perfect state of voice and with the perfect condition as well.
0: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라이브를 하고 그런 노래들을 들려줘요.
1: 네. But if it's not the recording, you usually tend to sing on stage or perform not at the best state or condition.
0: 그렇죠. 그런데 정말 좋은 팬들은 지금의 목소리를 기억해줘요.
1: But good fans, so you remember his voice right now, the current voice.
0: 물론 그때 가장 좋은 목소리도 좋아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좋아해주고 제가 방송을 하면 와서 응원해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저를 더 좋아해주는 것 같아요.
1: 지금도 한결같이 좋으신데요.
0: 목소리는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전에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얘가 점점 낡아간다라는 것. 근데 그거를 제가 더 좋게는 만들 수 없잖아요. 근육이나 뭐 이런 뼈나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점점 곡선을 이렇게 타게 되는데 그런 순간들을 계속 좋아해 준다라는 게 정말 팬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아직도 너무 좋아요 하는 소리를 가장 좋아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So he loves listening from fans saying I still love your voice and even love your voice right now better. And the voice, like our muscle or our bone, it only deteriorates with age and time, right? You can't do anything about it. You can't make it better. But nevertheless, real fans love his voice right now and that's what makes him happy and motivated. And I guess your voice right now is just the most beautiful state, you know, with age. And that's what fans think.
0: Thank you very much.
1: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t's already time to wrap up.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0: 방송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래요. 하다가 그쵸? 보면 벌써 다 됐어요.
1: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말.
0: 근데 여기는 말하고 통역하고 이런 시간들이 또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So time really flew, but I want to know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0: 사실 아리랑 TV라는 곳은 이렇게 방송을 들어보면 다 영어로만 나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방송 섭외를 하시는데 오시면 어떨까요? 그러는데 거기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통역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럼 바로 갈게요. 근데 사실 아침에 오늘 이제 방송을 생방으로 들으셨는데 노래를 원래는 더 잘해요.
1: 충분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0: 근데 아침에 사실 가수가 노래를 한다는 게 네.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면서 제가 내비를 찍었는데 내비가 딴 길을 가르쳐줬는지 네. 다른 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났다 해서 이제 생방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막 너무 긴장해서 오긴 왔는데
1: 네.
0: 되게 재밌네요 방송.
1: 근데다가
0: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AI이고 제가 내 말을 하면 바로 번역을 해주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자기야, 지금 나랑 헤어지자 하는 거야? 왜? 왜? 도대체 왜? 여보세요? Hello? 자, 여보세요? 아, 너무 화가 난다. I need to sit down somewhere and cool off first. I can't even think straight.
2: 진짜 급하다. 화장실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화장실 인심이 야박하노? 저기 앉아있는 사람,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물어봐야겠다.
3: 정말. 저 차는 왜 저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So annoying. I just want no one to talk to me. I need some me time. Time to put on my earphones and listen to some sad songs.
2: 저기요. 제가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 근처에.
3: This song is totally my style. I love the beat. All the lyrics are so great.
2: 아, 한국말은 못하는가 봐. 급하다. 저 excuse me, toilet.
3: The singer. I can't even sing. But the song.
2: 저기요, 저기요. 이 멀전 씨, 토일럿 please.
3: 샤랄랄랄라, 와와와와.
2: 아니, 이거 진짜 뭐 이상한 사람이가. 아이고, 귀에 뭐를 꽂고 있네. 저기요.

0: 네. 네.
1: 머리 자르신. You got a haircut.
2: 쇼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 아, 죄송한데요.
1: 네.
3: 아, 아니 너무 차별인 것 같은데 민수 씨가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1: Yeah, it's like 유자님께서 오늘 머리 볼륨이 더 풍성하신 것 같아요.
3: 아, 그러니까 오늘 뭐 좀 너무 역시 여자가 오니까 요정 씨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I'm not 여자.
2: 민수 씨
4: 미안해요.
2: 이제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날씨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한동안 날씨가 제법 선선하다 싶더니 the heat is creeping back in. 더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오늘까지가 폭염주의보가 관심 단계였는데 starting tomorrow the situation is going to change. 달라지겠습니다. So tomorrow the low will be 25 degrees and the high will reach 34 degrees. 1 degree higher than today. 그래서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좋은 소식을 드리자면 좀 너무 주민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너무 주민이 So it won't be scorchingly sunny all day long. Clouds will filter through the sky, keeping the field like temperature from spiking too high. 네.
1: 닥터수님이 이마에 반사판
3: 아니요. 그 카메라 조금 더 당겨주시고요.
1: 아, 조금 더 당겨주셔도 좋아요.
3: 여기만 나오게요.
2: 네. 그 줌인을 통해서 날씨가 더 집중이 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3: 햇빛이 생각이 나잖아요.
2: 네. So today's English expression is creep back in입니다. 이게 슬금슬금 다시 찾아오다 이런 뜻인데 The hot weather is creeping back in, so heat advisories are being upgraded tomorrow. 그래서 더위가 다시 슬금슬금 찾아오고 있어 내일 폭염주의보가 격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Okay.
2: 네, 그리고 넘어가 집중하고 계신 거 맞죠?
1: 아
2: 네.
1: 지금 집중이 안 돼가지고 줌아웃 됐어요.
2: 왜 줌아웃 됐죠? 저를
1: 그렇죠.
2: 아걸. 자 이제 넘어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앞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unny 100th floor observatory.
3: 네. 다음에 카메라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거 천천히요.
4: Today's weather is like this.
2: 네.
1: Yeah.
3: 이게 여기까지만 나오게.
2: 원래 이게 문자 읽으면 안 되는데 우리 유서님께서요 찜질방 맥반석 계란 같기도 하고.
1: 네. I love that comment.
2: 자자.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6: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5: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Oh. Our singers have...
1: For you?
0: No, no, no. 우리, 어, 저, 우리 부스터분들이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은 정말 하, 그냥 꿀, 꿀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열심히 그냥 편하게 부르시면 거기에 알아서 그냥 잘하실 것 같아요.
1: 오케이. 월 그럼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2: 네. 저는 부산 서구에 살고 있는 아니 32살 부스타 이은지입니다.
1: 오. 안녕하세요. 그거 이은지님.
0: 어색하죠? 네. 원래 남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오늘 에이샤가 네. 나왔습니다.
2: 네. 어제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1: 오. 아 정말요?
0: 리얼 부스터.
1: Thank you. 그러면 이은지님 오늘 도전할 노래가 California Dreaming이잖아요.
2: 네.
1: California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2: 일단 캘리포니아 롤이 생각나고
1: 캘리포니아 롤, yes.
2: 이거 따뜻하다고 들었어요.
0: 그렇죠. 이 가사도 거기 나와 있거든요.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in LA. LA 있었으면
1: 따뜻했을
0: 텐데. Yeah, they have that.
1: 네. 혹시 그럼 연습하면서 좀 틀렸던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연습했다 이런 거 일화 있으세요?
2: 나요? 일단 출퇴근길에 한 100번은 넘게 부른 것 같고요.
1: 불렀다고요? 아니면 불렀다고요?
2: 듣고 부르고 그랬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노래 저도 그냥 흘러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이제 라이브로 부르다 보니까 제가 음이 다 틀리네요? 그래서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 음을 제가 한번 듣고 제가 약간 대충 그 악보 조금 썼어요. 따라라라라라라라.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왜 이 친구들이 너무 약간 느슨하게 부르니까 이런 멜로디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다 틀린 거예요.
1: 그래서 네. So, TV 음정을 잘 지켜라인가요?
0: 아니 그냥 편하게 불러시면 왜 네. 지금 이제 늦었어요. 그냥 이미 그냥 늦었으니까 그 느낌대로 부르시는 게 제일 그리고 이 느낌이 이제 사실 칼처럼 안 부르잖아 이분들이 되게 느슨하게 부르기 때문에 그 느슨한 마음으로 그냥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오케이.
0: 어떠세요?
2: 알겠습니다.
1: 준비되셨나요?
2: 그렇습니다. 네.
0: Alright.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0: Let's get it.

0: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1: 야.
2: 감사합니다.
1: Love that.
0: 이 노래 처음 처음 들은 거 아니죠?
2: 오,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0: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2: 네.
0: 되게 스트레스 없이 잘 사시나 봐요. 너무 느슨하고 너무 좋던데요.
2: 아, 너무 느슨하게 불렀나?
0: 아니, 정말 캘리포니아 같았어요.
2: 아, 오, 감사합니다.
0: 오.
1: Anything else?
0: That was great. I have nothing to say.
1: Wow.
0: For you, our boosters sing like this.
1: Wow, like 노래 잘하시네요. 네.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0: And 뭐 발음도 좋고 음정도 좋고 느낌도 좋고 박자까지도 좋았어요.
1: Wow, 극찬.
0: Everything was good.
1: 야, 뭐 조금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0: job.
1: Wow. Whoa,
2: I told you.
1: That's boosters, a good start.
2: Our boosters can do it.
1: Yes, so That's I great. Can't wait to meet the second person.
2: 두 번째 도전자 한번 만날 시간인데 이분이 첫 번째 분을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한번 들어볼까요?
1: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어디 사시는
1: 누구신가요? 예.
3: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 정진서입니다.
2: 오!
1: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이 나왔네요. 오~ 혹시 노래 전공하시나요? 아니면 재미로?
3: 아, 네, 지금 음악 전공하고 있습니다.
1: 오케이.
2: 이 노래 혹시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옛날에도 들어봤던 노래인가요?
3: 이 노래 자체는 아무래도 엄청 유명한 포크록이다 보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들어보는 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2: 그렇죠. 들어보기는 했는데 또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독특한 면이 있죠?
3: 맞아요. 맞아요.
2: 예, 멜로디를 약간 이렇게 약간 멜로디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지켜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노래를 연습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할 것 연습 많이 했죠?
3: 아 근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진 않더라고요.
1: 네. 그럼 연습하실 때는 어떤 부분 가장 집중해서 하셨어요?
3: 아무래도 키가 저에게 그렇게 낮진 않아요. 그래도 조금 높은 부분도 있어서
2: 네.
3: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연습했고 또 아무래도 저는 저 같은 좀 R&B를 연습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포크록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포크록 감성을 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 예, 이 노래가 되게 이 노래 어려운 게 되게 느슨하게 편하게 부르는 것 같으면서 갑자기 I know the beat you like to go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라인드도
3: 네, 맞아,
2: 들어가고
3: 맞아,
2: 하는데요.
3: 맞아.
2: 그냥 그 전체 분위기를 되게 편하게 부른 마음으로 그냥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아, 예, 감사합니다.
2: 네.
1: Are you ready?
3: 네, yes, I'm ready.
2: Let's get it!

0: 지금 댓글에서 자이언티냐고 달리고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음악을 되게 열심히 연습하는 친구 같아요.
2: 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크러쉬나 그런 가수들.
1: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오 좋습니다.
0: 그럼 꿀팁이나 심사평.
1: 아 너무 좋았어요. 그냥 뭐 할 얘기가 없고 이거 너무 좋았어요. Good job.
2: 아 감사합니다.
1: Good job.
0: Yes. Okay. 그러면 저희 이제 투표를 할 시간이죠.
1: 네.
0: 샵 9050 문자, 카카오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지금 보내주세요. 샵 9050은 문자 한 통에 100원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카운트 10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번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1번, 2번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2번.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3: 10, 9, 8, 7, 6, 5, 4, 3, 2, 1.
0: Okay, while we wait, we're just going to give you guys a little bit more time. 댓글 조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That's right. We have to see who voted for who.
0: Yes.

0: And
1: right.
0: also what our listeners were thinking. Yes, a lot of people like the song. 그리고 조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자 들어가는 게 은근히 어려운 노래네요. 라고 Darby Blush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 그렇죠. 좀 일찍 들어올 때도 있고 늦게 들어올 그리고 갑자기 편하게 부르는 것 같으면서 또 그 되게 세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0: Yes, it's like 가성 진성 썩는.
1: You know the preacher like the cold.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On a winter's day. 뭐 같이 부르거든요.
0: Yeah.
1: 근데 같이 부르다가 한 명이 나와서 막 이렇게 부르고 약간 그런 느낌.
0: 네.
1: 예.
0: 어머 그리고 두둥님께서 이건 2번님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 잘 부르시는데 밥 먹이고 싶네요. 어딘가 배고프게 느껴지는 밥 많이 드세요. That is a cute comment.
1: That's right.
0: But yes.
1: That's right. Great
0: 오,
1: stuff.
0: 오늘따라 투표를 많이 하시나 봐요. 유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Okay. Do
1: that's,
0: you think?
1: That's how our boosters are.
0: Yes.
1: But actually maybe you're here too so.
0: Ooh, okay, but I think we are ready to announce the winner. Would you like to do it?
1: Why don't you do it? You're,
0: okay.
1: you're the
0: you're okay. The 저한테 부담을 다 주시네요. Okay, 오늘의 우승자는 오 1번 이은지님입니다.
1: Yeah. Congrats. 축하합니다.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0: 안녕하세요.
1: 축하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0: 100번 정도 부르고 듣고 한 그런 like what do you call it? 보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2: 네,
0: 오늘 백화점 있지. 상품권 10만 원 우승하셨는데요. 소감 오! 어떻게 돼요?
2: 요즘 새롭게 도전할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도전하게 된 더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 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요.
1: 오. 혹시 그 네. 상품권으로 뭐 하실 건가요?
2: 일단 수고한 저를 위해서 백화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0: Yes, love that. Treat yourself.
1: 그렇죠. 혹시 옆에 사람들을 듣고 계시지 않죠? 네. 나도 같이 가야지 이런 거요.
2: 아 같이 가기만 하자. 내가 골라줘.
1: 네 그리고 혹시 지금 또 이제 라디오 하고 계시는데 혹시 누구한테 뭐 메시지 하나 보내주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2: 아, 제가 사실 오늘 노래한다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말해놨거든요.
0: 정말요?
2: 그래서 친구들이 좀 아는 사람 나와서 노래하면 재밌고 하니까 같이 즐겨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1: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그 분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 네. 우리 같이 백화점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전화 피하시는 게 괜찮을 수도 있고요.
2: 그렇게 하겠습니다.
0: Yes, but congratulations again. 그리고 안타깝게도 2등을 하신 정진사님과도 But still, you get chicken and pizza.
1: That's right.
0: 치킨이나 피자 세트 가지잖아요.
1: Let's talk to our second winner.
0: Yes, I'd love to. Yeah. 그럼 일단은 이은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Bye. Okay, 연결됐나요?
1: Yes,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Hi! 안타깝게도 오늘 listeners 분들은 1번이 조금 더 취향이었나 봐요. But you're amazing, 아이고, though.
1: 그래도 2등 하셨습니다.
0: Yes!
3: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서 너무 잘하셨고요. 일단 치킨이 좋아하세요? 아니, 피자 좋아하세요?
3: 전 무조건 치킨입니다.
1: 치킨.
0: That was awesome.
1: 네, 치킨 갈 거고요. 노래를 너무 사실 조금 더 R&B 있는 거 노래 한번 같이 부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재도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3: 네.
1: 네.
0: 혹시 방송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3: 리샌느 미남이 예뻐요.
0: Did you understand that?
1: No.
0: 리샌느라는 아이돌의 그 미남이 그룹의 네. 아이돌 미남이 예쁘다고 지금.
1: 좋아요.
0: I love their song.
1: Alright. 네, 좋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0: Sorry to cut you off. 두둥님께서 언젠가 꼭 데뷔하셔서 올스타에 얘기해달라고. 아니면 올스타에 출연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가수가 데뷔를 하신 후에.
3: 저는 너무 영광이죠.
1: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시면 지금 목소리 톤도 너무 좋으시고요.
3: 네.
1: 이 노래 약간 좀 되게 옛날 그 폴크 노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3: 맞아요.
1: 약간 요즘

0: 노래는 그냥 그냥 기분 좋아지는 노래?
1: Yes, I. Oh my gosh, I love this. This is probably one of my favorite songs back in the day.
0: Oh yeah. Have you ever been Rickrolled?
1: What? No, I have not.
0: Rickrolled. 우리 Rickrolled라고 있어요. 그 옛날 노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서 미모를 만들어요.
1: 네.
0: TIF가 그 움직이는 이거요. 근데 이제 친구한테 중요한 메시지 하나 있어. 그럼 누르면 아 무슨 메시지죠? 그럼 갑자기 Never gonna let you 이게 한 10초 나와요.
1: 그럼, I love that. I love that.
0: Rickrolled.
1: Yes, but I really can't wait for next week.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름, 연락처를 샵 9050 문자 한 통에 100원이고요. 카카오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Yes. So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California Dreamin'.
0: That's right.
1: And Are we saying
0: I'm
1: goodbye?
0: I'm gonna be saying goodbye to you.
1: Okay. Oh my gosh. It was so nice. I'll see you tomorrow.
0: That's right. See you tomorrow.
1: Yes. I'll see you back at 7. This is California Dreamin', the Mamas and Papas.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살아야 해.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4: 자기야, 지금 나랑 헤어지자 하는 거야? 왜? 왜? 도대체 왜? 여보세요? Hello? 자, 여보세요? 너무 화가 난다. I need to sit down somewhere and cool off first. I can't even think straight.
3: 진짜 급하다. 화장실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화장실 인심이 야박하노? 저기 앉아있는 사람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물어봐야겠다.
4: 정말. 저 차는 왜 저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So annoying. I just want no one to talk to me. I need some me time. Time to put on my earphones and listen to some sad songs.
3: 저기요. 제가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 근처에.
4: This song is totally my style. I love the beat. All the lyrics are so great.
3: 한국말은 못하는가 봐. 급하다. Excuse me, toilet.
4: The singer. I can't even sing. But the song.
3: 저기요, 이 멀전 씨, toilet, please.
4: Sha-la-la-la-la, whoa.
3: 아니, 이거 진짜 뭐 이상한 사람이가. 아이고, 귀에 뭐를 꽂고 있네. 저기요. 이멀전 씨. Where? 뭔데? 가수가 뭐고? 난리도 아니다. 잠깐만요.
5: 오늘 배워볼 표현.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6: Is there a restroom nearby?
5: Is there a restroom nearby?
6: 근처에 어떤 장소가 있는지 물어볼 때 Is there a 뒤에 장소를 말하고 nearby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이나 낯선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처 카페를 찾는다면 Is there a cafe nearby? 은행을 찾는다면 Is there a bank nearby? 지하철을 찾는다면 Is there a subway station nearby?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Is there a restroom nearby?
6: Is there a restroom nearby?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7: See you tomorrow.
8: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9: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8: Let's tune in.
10: 맞다, All Star.
8: 이피크 신청해야지.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10: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8: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0: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타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1: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0: 문자중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왔어요.
1: 저도 읽을래요. 저 읽고 싶은 거 정해놨어요. 두두님이 보내셨던 것 같은데.
0: 그 먼저 에이샤가 원하는 걸 읽고 그 다음에 네.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1: 좋아요. 그 세장 안에 갇힌 자 유튜브 보고 계시면 이거 저 밈 알아요.
0: 네.
1: 모델분이 이렇게 하신 건가? 네, it's like 보이시나요?
0: 근데 이게 캡처가 될 수도 있어요.
1: 아.
0: 그래서 포즈를 확실히 한 번에 잘 잡아야 돼요.
1: 아니 그럼 헛헛 됐어요. And then another thing that I really wanted to read. 어디 갔지? 제가 네.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세요?
0: 뭐죠?
1: 뭐지? 제가 네. 찾고 Oh yes. 그 이거 살짝 무리할 수도 있어요.
0: 뭔가요?
1: 그러니까 less bright. 민수는 less bright 크크크 이렇게 하셨는데 less bright이 그냥 네. 이제 밝기 명도 이제 밝기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 문장에서 말하면 너 좀 지능이 떨어지니?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조심. 그 말 많이 쓰지 맙시다.
0: 민수 씨 안 계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몰라서 yeah, 쓰시는 확률이 보니까. 많기 때문에
1: just to let you know.
0: 네네네. 이런 건 또 correct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1: Yeah. 그래서 okay, 이제 하셔도 돼요.
0: 네, 그래서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면서요 많은 문자들이 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유서님 방송 사고인 줄.
1: 어떤 게요? 반짝이는 이마가요?
0: 사실 제가 제가 들어오면서 저기 이제 그 zoom out 전체를 보여주는 카메라에다가 좀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둥피님께서 똥파리 선글라스 again. 네, 똥파리 아닙니다.
1: It's like 군인. It's like Top Gun.
0: 그쵸 이제 이거를 맞아요. 아 이거 명칭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계속 우리 유서님께서 제 이마 보고 조약돌 같다고 해가지고 지금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aviator.
1: 그 네. Aviator
0: sunglasses 라고 해요. 그 정식 명칭이.
1: Yes. 네.
0: 그래서 이제 우선은 중요한 그 문자 순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the reason we're talking about 문자 순위 is because every week
1: mm-hmm.
0: 5일 연속 월부터 금까지 1등 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상품을 드리고 있거든요.
1: 아.
0: 네.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기 중에서.
1: 항상 다른 것 같아요.
0: 그냥 랜덤으로 아무나 한번 뽑아보세요.
1: 제일 잘 민수를 갈구시는 분은 유저님.
0: 아 유저님이 1등 하신 것 같아요?
1: 그 민수 갈구는 area, like scorching 네. 하는 area에서는 무조건 유저님이고요.
0: 유저님이고요.
1: And then I feel like 두둥님 and 닥터수님 are hilarious.
0: Okay, okay.
1: Of course, mm-hmm. I love 다은님 too. And 네. then of course Kevin Park님 and then Time is Gold님도 요즘에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요.
1: 네.
0: 예상 외로요. 낙지연이님께서요. 저번에 1등 한번 하셨고요.
1: 통신사 알려주셔야 되지 않아요?
0: 맞아요. 우리 닥터수님께서 이번에 또 2등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제 네. 좀 가슴 아프게 만연 2등이신데 우리 닥터수님께서 와 진짜 이 정도면 통신사를 이제 공개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1: Yes, I love 오늘 커멘트 중에서 낙지연이님이 그 말 하셨던 것 같아요. 밥 만들고 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거.
0: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그 HK님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우리 둥피님께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HK님 떨려서 방송사고 내는 거 아니냐.
1: 아 저도 드디어 같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0: 지금 HK님 듣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항상 에이샤가 이제 그 방송 나오는 그 화요일
1: 맞아요. 항상 챙겨보시잖아요.
0: 네, 1부만 들어오시고 나가세요. 네, 이제 에이샤를 봐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닥터스님께서 빨리 넘어갑시다. HK님 기다립니다. 안 돼요. 이제 할 건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또 똥파리 선글라스를 끼고 왔기 때문에 조금 많이 보여드린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오늘 인오잡이 있었잖아요.
1: 네.
0: 우리 그 유서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와 민수 세대 노래네요. 라고 이제 문자가 들어왔고
1: 아니에요.
0: 우리 그 다이비 블루웨시님께서 박자 들어가는 게 은근히 어려운 노래네요.
1: 맞아요.
0: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뽀꼬로미님 이분께서도 이제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근데 진짜 항상 인오잡을 이제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못해서 어쩌냐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필요 없어요.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1: 네. 저 참여 방법 알려줄 줄 알았어요. 샵9050 한통 문자에 100원이고요.
0: 네, 그것보다 좀 더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좀 이따 링크로 제가 달아드릴게요. 아시겠죠?
1: 좋습니다.
0: 자, 그 마무리를 이번에 좀
1: 이거 읽고 싶으실 것 같아요.
0: 뭔가요?
1: 스텔라 헤드님 916님께서 미션 네. 임파서블 에단 헌츠 선글라스라고 똥파리보다 훨씬 낫죠.
0: 에단 헌츠가 누구예요?
1: 몰라요.
0: 지금 검색해보고 있는데 찾았어요. No worries. 찾았습니다. 똥파리보다 나아요. 네. 굉장히 이제 엄청 칭찬이죠? 네. 칭찬 맞잖아요.
1: 네. 네.
0: Don't parry. My bad. Don't parry. 제가 조금 한국어가 부족해가지고요.
1: 엥?
0: 3개국어 하다 보면은 조금 혼동이 옵니다.
1: 아, 살짝 0.5개.
0: 공감하시잖아요.
1: Honestly, yeah.
0: Yeah.
1: Yeah.
0: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가 생각이 듭니다.
1: Okay, bye-bye.
0: 네, so anyway.
1: Anyways.
0: Anyways.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아리로 아직 갈 때가 아니에요.
1: 네, I thought you were going.
0: 갈 때가 아니에요. 네, 아직 결의 시간입니다.
1: 네.
0: 자, 어제 did you know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1: 강아지 고양이 티닭을
0: 기억하시네요.
1: 야,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0: 우리 민수 씨는요.
1: 네.
0: 그 당일날 점심도 기억을 못 하셔서 그 전날 did you know 기억을 잘 못 하셨거든요.
1: I had to take a minute too. 저도 생각했었어요.
0: 네, 그만큼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나셨잖아요.
1: Side eye 때려보는 중.
0: 그만큼 기억이 난 겁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오늘의 지즈송 이거는 실제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만간 또 비행기를 타셔야 되잖아요.
1: 네, 네.
0: 이거 아시면은 인정하겠습니다.
1: 네.
0: 비행기와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1: Uh-oh.
0: 뭐냐면 Why do airplanes dim the cabin lights during takeoff and landing at night?
1: Seriously?
0: Do you know why?
1: 잘하고 그러는 거죠. Like what is this? What is this question?
0: But do you know why?
1: Like why the lights would turn off?
0: Turn off during at light. They take off and landing at night.
1: Oh.
0: 이착륙 전에 네. 그것도 저녁에
1: 네.
0: 이착륙 그 시간 동안
1: 네.
0: 왜 실내 조명을 끌까요?
1: 미리 it's either like mm-hmm. 미리 nervous system 우리 nervous system 익숙하게 하려고 or just like I don't know like just to like 배터리 아끼려고 or like 전류가 뭐가 크리나요? I don't know, man.
0: 우선은요 네. 틀렸습니다.
1: 유저님이 맞았을 것 같아요.
0: 유저님
1: 문녀 얼굴 보기 싫어서
0: 우리 유저님 플러스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1: 오케이.
0: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자 그냥 포인트 드린 거고.
1: 두둥님이 캡틴이 긴장돼서.
0: 캡틴이 긴장.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늘은 그 뭐 강아지 보호달라, 뭐 오늘 일기장 읽어달라 그런 얘기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The first reason is because of eye adaptation for quick evacuation입니다.
1: Oh.
0: 네. So over 80% of all aircraft accidents occur during the critical 11 minutes of takeoff and landing.
1: Dude, why are you telling me this?
0: 네.
1: 왜 이런 무서운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0: 네, 저도 조만간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알면 좋은 거죠. 뭐.
1: Okay.
0: 자, stepping from a bright cabin into pitch black darkness delays your vision by at least 5 to 10 crucial seconds. 그래서 미리 실내 조명을 어둡게 낮춰두면 승객과 승무원의 눈이 어둠에 즉시 적응하여 화재나 전력 차단 시 비상구 조명을 따라 90초 안에 지체 없이 탈출할 수 있다.
1: 그래서 닥터 수님이 맞으셨네요. 비상사태 대비라고 적어주셨는데
0: 안 보여요.
1: 선글라스 벗으세요.
0: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External hazard recognition이라고 합니다. So during an emergency, instantly spotting hazards outside the plane is a matter of life or deat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객실 내부가 밝으면 창문에 실내 불빛이 반사되어서 밖에 화재가 났는지 아니면 날개가 부러졌는지 수면에 착륙했는지 외부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dimming the cabin eliminates reflection alone allowing flight attendants to instantly assess outside hazards and open the safest exit door 라고 합니다.
1: This was actually helpful.
0: 그러니까요. 이제 비행기 타면요. 제 생각이 나요. 큰일 난 거예요.
1: 그건 좀 아닌 거.
0: 이게 우선은 중요한 게요. 안전이거든요, 안전.
1: 네.
0: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그동안 비행기를 타면서
1: can you do that? Like 승무원분들이 하는 like 그거.
0: 혹시 아세요?
1: 몰라요.
0: 저 그거 집중을 항상 안 하거든요.
1: 헤이.
0: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된다.
1: 네.
0: 저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둥피님이 굉장히 중요한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비행기고 뭐고 관심 없는 HK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1: 오케이, 하이, 안녕하세요.
5: 아, 안녕하세요.
1: 아니, 너무 긴장한 게 티가 나시잖아요.
5: 아, 이게 제가 거의 한 2년 했거든요, 이거.
1: 네. 손이 떨리세요 지금.
5: 아, 너무 긴장돼. I'm super nervous.
1: Oh my god, English 잘하시네요.
5: 영어를 평소엔 이거보다 낫게 하는데요. 생각이 잘 안 나네. 아.
1: 어, 그런데 머리가 하얘지다. Yes, you're having brain fog right now. 머리에 안개 꼈어요.
5: 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표현을 쓰려고 좀 몇 개 적은 게 있거든요.
1: Oh, okay.
5: 이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sure.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5: Because of my work, I'm totally exhausted.
1: Exhausted, yeah.
5: But after meeting Asia, I'm totally fine.
1: Thank you.
5: 아, 이거 우리
1: 태건님께서
5: 태건 세션 보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1: 아.
5: 이것도 하나 더 하고 싶은데 I'm totally over 민수. I'm totally over 민수.
1: 민수 의문의 일패. But how are you? 드디어 처음 뵙잖아요.
5: 굉장히 너무 감격스럽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actually today is my birthday.
1: Wait.
5: 진짜 생일이거든요.
1: 진짜요?
5: 네. Today
1: 진짜요?
5: is my birthday.
1: Oh my god.
5: And
1: happy birthday.
5: Yeah, I received many gifts from my colleagues and friends,
1: uh-huh.
5: but for me, the biggest gift that I received would be having a time with you.
1: Thank you. 아. 저당 요구르트 케이크 받았는데 드릴까요?
5: 아니. 아, 오늘 댓글 굉장히 많네요. 이 다는 못 읽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거든요. 우리 얼굴이 굉장히 상기되셨네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죠? 사모님 보시면 어쩌죠? 한데 아, 저희 사모님이 오늘 회식이에요.
1: 아.
5: 예, 딱 맞고요. 아, 우리 유저님
1: 뭐 와우, 과장님 멘티 무서워.
5: 민수랑 있을 때는 맨날 스왕트만 쓰더니. 예, 아, 과장님 긴장 대박. 유리엘 킴님도 반갑고요. 오늘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1: 그러니까요. 아니, 문요 시간대부터 계속 HK님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5: 아, 제 댓글 다 보고 있었거든요.
1: But yes, 오, 희수님께서도 happy birthday. 지금 다들 생일 축하드리고 있어요.
5: 아,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제 생일이에요. 진짜 제 생일인데. 저도 사실 아시아 나오는 거 몰랐거든요.
1: 아, 정말요?
5: 근데 이제 어제 밤에가 연락을 받고
1: 네.
5: 아, 굉장히 설렜습니다.
1: You're blushing. 유리엘 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That's a great expression.
5: 아, 이제 볼이 빨개졌다는 거죠, blushing?
1: 네.
5: 좋습니다.
1: 그런데 저희 이야기는 또 완전 다른 주제잖아요. 저희 민원 얘기 맞죠?
5: 아, 그래서 준비하는데 조금 원래 우리 민수랑 하면은
1: 네.
5: 꽁트를 하나 해야 되거든요.
1: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5: 꽁트도 가능하세요?
1: Sure, I'll try. 노력은 해볼게요.
5: 아, 좋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오늘은 딸과 이야기 나눴어요. 어, 우리 민시야. 뭐해? 배고파?
1: Say less. I'm craving for grilled eel. This one is my go-to food, but money is a bit tight. 아빠 장어 먹고 싶은데 돈이 빠듯해. 용돈 줘.
5: 야, 니 입맛이나 영어 실력이나 너만 똑똑같네. 근데 벌써 다음 달이면 9월이야, 9월. 방학도 끝이고 또 추석이네, 추석.
1: 아, 부산 사투리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I'm a bit under the weather. 근데 장어 먹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 It works like a charm.
5: 아, 그래? 그럼 뭐 장어 사줄게. 근데 그 장어집이 저 해운대 그 신시가지 쪽에 맛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명절 앞두고 사람도 많을 것 같고 또 그 장산 터널 공사한다고 들어가지고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1: That's the name of the game. 사주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지, 아빠.
5: 아니. 그리고 이제 그나저나 우리 민시야 계약하고 또 바빠지기 전에 재밌는 데 같이 놀러 가야지.
1: Duh, we clicked. Music to my ear. My rule of thumb is BFM. 아니, 또 등산이나 찜질방 말할 것 같으니까 우리 I bleach sweet voice Asia 언니한테 얼른 물어보자. 오, thank you.
5: 이렇게 딸아이와 이야기하다 보니 장산 터널 공사, 추석 명절, 놀러 갈 만한 곳까지 다양한 게 궁금했는데요. 에이시아님과 에이지케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네, 오늘 댓글에서 박터스님께서 민지랑 민시아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5: 아, 너무 다르네요. 아, 너무 다릅니다. 아, 우리 두둥님 마지막 양심으로 딸이라 하셨네.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0: 하세요. 오늘 민수 선생님이 안 와서 더 좋습니다.
1: 민수, I feel so sorry for him. 아 근데 오늘 민원 잘 들었습니다. 네, 민수님께 듣긴 했는데 진짜 뒤죽박죽이네요. 진짜 장어 얘기했다가 해운대 얘기했다가
0: 이게
1: 왔다리 갔다리.
0: 이게 소개해야 되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1: 네.
0: 어쩔 수가 없어요.
1: 그럼 첫 번째는 뭔가요?
0: First one is about 장산 터널.
1: 장산 터널.
0: 장산 터널인데요.
1: 네.
0: Have you ever heard about 장산 터널?
1: Yeah, I feel like, I don't know, Dad, did I go through 장산 터널? Can you just give me like a thumbs up or something?
0: 아, 저기...
1: 아버지께서 또, 지금 아마 그 캐릿이라고 열심히 예.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게임기 검색하시는 것 같은데.
0: 아, 다른 거 하시네요.
1: Have I ever been to 장산 터널? 갔다고 합니다.
0: 가셨네요.
1: 네.
0: 저는 사실, actually, I'm currently living in 해운대 뉴타운. So I always use 장산 터널. I believe many of the listeners also heard about 장산 터널, especially
1: yes.
0: who live in 해운대 or 기장 area.
1: Yeah.
0: Busan City announced that due to guidance light installation work, 장산 터널's 1 and 2 traffic will be partially restricted from yesterday to August 31st.
1: Oh, good to know. Installing guidance lights will be really helpful for drivers and pedestrians easily to identify their locations. I believe it's good for safety, but it will be quite uncomfortable for drivers who use these tunnels, right?
0: 아,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한국말로 하면 유도등을 설치해 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네.
0: Safety is definitely the most important. So
1: yes.
0: 이제 요걸 설치하는 건데요. But the important thing is maybe if we close 장산 터널,
1: yeah.
0: then many of listeners and citizens will have so much you know difficulty to use this tunnel because it connects Gwangan Bridge and 해운대 New Town. So
1: yeah, it's really important,
0: yeah,
1: right?
0: 진짜 중요한 여기 터널인데.
1: 네.
0: So to avoid traffic congestion, traffic control will be implemented from 10 p.m. to 5 a.m.
1: Okay, so the time is not that bad.
0: 그러니까,
1: it's not like rush hour.
0: 맞습니다. 이제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니까.
1: 네.
0: 이때는 좀 차가 좀 덜 다니잖아요.
1: 네, 다행이네요.
0: So, and also adding to that, city will close only one of three lanes in each direction,
1: uh-huh.
0: specifically lane one. So
1: okay.
0: it means still two lanes will be remain to traffic to minimize inconvenience.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 상방, 하방마다 세 개
1: 네.
0: 차선이 있는데
1: 네, 네.
0: 한 개만 통제를 하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1: okay,
0: 두 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1: Well, I'm glad to hear that.
0: 아, 맞습니다.
1: What's next?
0: 넥스트 가기 전에 우리가 또 댓글이 많이 왔어요.
1: 네, 진리 NPC님이 장산 터널 막히는 걸로 유명하다고 맞아요.
0: 아, 요거는 예상 못한 답변인데요. 요 말씀 좀 드려야겠어요. As you guys know, I'm currently in charge of General Affairs Division. 저는
1: uh-huh.
0: 총무과 소속이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장산 터널 담당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아마 요 많은 우리가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 또 그 정책을 완화하기 위해서
1: 네.
0: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우리 또 댓글이 너무 많네요. 너무 많은데
1: 대부분 다 얼굴 얘기신 것 같아요.
0: 아니 얼굴 말고 민원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아, 우리 타임즈 골드님 밤에만 해서 다행이구만요.
1: 네.
0: 네, 맞습니다. 아, 우리 또
1: 다음 것도 읽으시겠어요, 네, 두두님?
0: 아, 두둥님, 총무과 누구보다 런 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다음 걸 가볼까요? Next one.
1: Yes.
0: Next one is about 추석.
1: Oh my god, I love 추석. Music to my ears.
0: 진짜 time flies인데요. Busan City will conduct a special food safety inspection ahead of 추석 holiday from tomorrow to September 23rd.
1: Mm-hmm.
0: 그러니까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음식물 먹거리 안전 특별
1: 네.
0: 단속을 한다는 건데요. The crackdown targets businesses manufacturing and selling popular holiday foods, including red ginseng, 홍삼이죠.
1: 아,
0: and
1: 네.
0: also premium beef,
1: 이제
0: 좀 1등급 한우 소고기, and also traditional sweets, 이제 한과나 이제 이런 우리 전통 과자를 의미하는데요.
1: Ooh. Oh, I think it's like a really timely and necessary thing, right?
0: 아, 맞습니다. 요거 해야 되네. Duh, say this.
1: Yeah.
0: Inspectors.
1: Yeah. Duh, 이렇게 하셔야 돼요.
0: Duh.
1: Yes, perfect.
0: 아, 우리 민수는 그런 거 안 가르쳐줬거든요. 아, 역시 다르네요. Inspectors will prioritize establishments with prior violations or suspected illegal activities. Key violations include false origin labeling, 그러니까
1: 아.
0: 원산지 속이는 거.
1: 네, 네.
0: And improper storage conditions, 그러니까 이제 보관을 잘못하는 거. And also illegal

0: legal extension of expiration dates. 그러니까 유통기한 네. 넘겨서 쓰는 거. And exaggerated health claims.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효과가 한 10만큼 있는데 이렇게 네. 과장하는 거.
1: 맞아요. like 모든 걸 치료해 주는 like 네네, something 그렇죠. something.
0: Violators will face strict legal actions and citizens are actively encouraged to report any suspected violations.
1: 그러니까
0: 이제 요거 중요한 게 우리가 시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또 시민분들이 아 이런 걸 발견하시고 또 시청으로 전화를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1: 되게 추석 전에 열심히 일하시네요.
0: 아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1: 네, you're working day and night.
0: 네,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우 저희 댓글에서 두둥님께서 송편 논쟁 like not 논쟁 but like 뭐를 더 좋아하는지 콩 송편 versus 깨 송편 근데 밑에 댓글에 진리앤피스님이 녹두 송편 타임에즈 골드님은 꿀 송편 이렇게 쭉쭉 달리고 있어요.
0: 아 전혀 이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데 송편 얘기가 아니거든요.
1: 네 저는, 깨 송편도 달리고
0: 저는 꿀 송편 하겠습니다. 꿀 송편.
1: Honestly, I'm not a huge fan of 송편. So I'm gonna go with 전 떡국 먹을래요.
0: 아.
1: 추석에도 떡국 먹을래요.
0: 지금 듣고 계시 아 또
1: 어머님 아버님 아,
0: 고개를 숙이시는 것 같아요.
1: 아 들었어요 다시.
0: 네. 아 댓글 굉장히 이게 뭐죠 닥터 수님 민수는 젠지가 아니라서.
1: 네.
0: 뭔지 모르겠네요.
1: 네. 제가 더 가르쳐 드린 거.
0: 아 예예예. 예, 예.
1: 젠지라서 네. 가능한.
0: 네, 좋습니다.
1: 두둥님께서 안 와. That's hilarious.
0: 오늘 well, 댓글 굉장히 많네요.
1: Yeah, 너무 재밌어요. What's 네. next?
0: Next one is about park. 이제 park? 공원에 대한 건데요.
1: 아.
0: Asia, do you love to go to park?
1: Yes, I love walking in parks. Well, 사실 안 간 지 좀 된 것 같은데.
0: 네, 네.
1: But like, yeah, 미세먼지 좋은 날에는 yeah, of course.
0: Then which one is your favorite in Busan?
1: Ooh, honestly, 저는 집순이라서 집 바로 앞에 있는
0: 거. 아, 그래요?
1: 가까울수록 좋다. No, but I think I liked, I think it's 부산 시민공원.
0: 아, 네네.
1: Is that in like 해운대 서면 그쪽인 어디?
0: 서면 근처.
1: 서면, 네. yeah. I liked that park. Or, UN 평화.
0: 아, 예, 예,
1: 예. 거기도 어렸을 때부터 쭉 많이 갔었어요.
0: 네, 네, 네. 아, 저는 공원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아, 아, 뭐예요?
0: I'm a homebody.
1: Okay, yeah, same, 집순이.
0: 네, so I'm not that much into going to the park.
1: Any 근데 최근에 갔던 공원 있으신가요?
0: 아, 부산 시리즌스 파크.
1: 부산 시리즌스, yeah.
0: yeah. yeah 시민공원은 갔었고요.
1: Yeah.
0: Except that it's hard to remember any park in Busan. 저 공원은 잘 안 갑니다.
1: 아, 그럼 이 주제 왜 들고 오셨어요?
0: 아, 아, 아.
1: Then why are we talking about parks?
0: 아, 우리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Yeah. So, 부산 시리즌스 will launch 부산한 Park Season 2, 부산한 oh. 공원 시즌 2인데요. From yesterday through December, offering a wide range of park leisure programs, including performances, hands-on activities, uh-huh. events, and even wellness programs.
1: I love that. I think, I remember at Busan, they had some kind of event where, like, 야외 도서관?
0: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1: 그런 거 했잖아요. 네, yeah, 네. I really wanted to go to that. The 부산한 공원 시즌 2. Like, funny name and various programs.
0: 아, 맞습니다. Six parks in Busan, like 명지 Neighborhood Park in 강서구. 강서구 오. 이제 명지 근린공원이고요.
1: 네.
0: And 사상 Neighborhood Park in 사상구. 이제 uh-huh. 사상구, 사상 근린공원. And 동네 Historical Park, 동네구 동네 사적공원.
1: 네.
0: And 윤빛 Park in 금정구.
1: Uh-huh.
0: And 부산 진성 Park. And also Amir Park in 여의도, 아니 영도.
1: we were like we went from Busan to Seoul.
0: 아, 너무 긴장이 많이 됐을 거예요. Yeah. We'll participate this program. So six parks in Busan will participate this program.
1: Okay.
0: And through leisure programs tailored to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each park, mm-hmm. the city plans to provide residents with unique experiences they can enjoy in parks.
1: Ooh.
0: And performances are free. 그러니까 mm-hmm. 이제 공연 같은 건 무료고요. Mm-hmm. And also open to everyone without advance registration.
1: Okay.
0: 이제 신청 없이 누구나 가능하고.
1: Nice.
0: Well, but in case of, you know, wellness programs and also other hands-on activities,
1: mm-hmm.
0: and you need to register, you know, in previous, both
1: yeah,
0: online
1: advance,
0: or
1: yeah,
0: yeah. On-site registration.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busanhanpark.com.
1: Okay, busanhanpark.com.
0: Yeah, 부산한 그냥 진짜 H-A-N이거든요. 부산한park.com.
1: Okay. Gotcha. 근데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I remember I'm really close with my 외할머니.
0: Oh,
1: and I would always drop her off, and her and Emo Harmony would be like 공원에서 행사할 때마다 oh. 걸으면서 이제 아기들도 보고 네네. they're like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 they love walking in park. So I think this is amazing for like Busan City.
0: 아 우리 또 죄송한데 네. 댓글이 많이 왔거든요.
1: 네 읽으세요 읽으세요.
0: 댓글이 더 중요해요. 네. 아 유저님 과장님 민원 소개 안 하시나요? 한데 하고 있고요. 아 두둥님 맥박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타임이즈 골드님 기사 나오겠네. 부산시 총무과 백화장 공원 별로 안 좋아해.
1: Or 진니 MPC님이 금정산 국립공원 너무 좋다고 추천해 주셨네요.
0: 아, 좋습니다.
1: 영도 발음 안 되는 이슈.
0: 아 우리 또 스텔라 히터 9116님 네. I recommended 금정산 National Park. Now I'm really heading out. Bye.
1: Bye.
0: 아 가신다는 거네요.
1: 네.
0: 아, 가시면 안 되는데. 가시면 안 되는데. 네, 우리 하나 더 남았거든요.
1: 네, what's the last one?
0: Last one is really important event.
1: Oh.
0: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1: 네.
0: 2026 World Smart City Expo.
1: Oh, so it's not World Expo, it's World Smart City
0: yeah,
1: Expo.
0: Yeah, Smart City Expo.
1: Okay.
0: Will be held from September 9th through 11th at 네. Bexco.
1: Oh.
0: Busan City and Ministries of Land and Transportation and also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will co-host this one.
1: Mm-hmm.
0: So this one is really important, like Expo. And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under the slogan Beyond Smart City into AI City.
1: Ooh, cool. So I'm assuming it's about smart city, so like futuristic AI 네. technology.
0: 맞습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AI 기술들을 이제 잔뜩 이제 즐기실 수 있는 행사인데요.
1: 아, 왜 다 저 가고 나서 하는 거예요?
0: 아, 그거는 이것도 제가 담당을 안 해가지고 아쉽습니다.
1: We call this saving face. 그러니까 saving face, 그냥 발뺌 하는 거.
0: 아,
1: like 세이... 얼굴 save 하는 거.
0: 아, saving face.
1: 네.
0: Saving face. yeah, this one is Asia's largest smart city event.
1: 아.
0: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행사고.
1: 네, 저 말고 아시아.
0: 네. 네. And also will showcase innovative future technologies. So mm-hmm. Busan City will showcase Busan Smart Ocean Pavilion with mm-hmm. the technology of AI, robot, digital twin, autonomous driving, etc.
1: 자유주행,
0: 뭐 디지털 트윈, AI 로봇 이런 거 잔뜩 보실 수 있는데.
1: 아.
0: And adding to that, you can enjoy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business matchmaking, and also public talk concerts, etc. So if you want to participate this one, then you can pre-register or register on site. Pre-register is open until September 7th via the website. 아 여기 저 예쁘네요. 저 이제 포스터가 나왔네요.
1: Yeah, that's amazing. I would have loved to go, but like, well, I'm leaving. So, but that's amazing. Yeah.
0: 아 또 댓글이 많이 왔어요. 댓글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아 타임이즈 골드님 아 저거는 조금 빼고요
1: 아 이거 저 썰 있어요 저 파리 갔다 왔잖아요 네. 이래봐도 저 부산 엑스포 20 그거 네 연설하고 왔어요 근데 왜 다들 표정이 굳어지시죠
0: 예 그건 넘어가고요 우리 두둥님 세이빙 페이스 발뺌 네. 우리 닥터수님 총무과장 직함이 오늘따라 당당한 아 이쯤 되면 얼굴에 피로가 가득하신데 오늘 느낌은 출근 안 하고 푹 쉬고 온 얼굴
1: 두둥님 웃음이 끊이질 않는 백과장님 힘받는
0: 아 오늘 이거 참 쉬워진 I'm really swamped at work
1: 오
0: 진짜
1: 야.
0: 바빴거든요
1: 네
0: 아 오늘 화면 잘 나오네요 근데
1: 아 미역국은 드셨냐고 유저님이
0: 아 미역국은 아직 못 먹었습니다
1: no
0: 네, 괜찮아요 뭐 미역국보다 오늘 뭐 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 영어 표현.
0: Let's learn English together.
1: Yes, time for the big guns.
0: 아니. 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1: 어떻게 하시는 거죠?
0: 아니요.
1: 자, 오늘도 슬기로운 분산.
0: 아니요. 오늘 저 영어를 배울 시간인데요.
1: 네.
0: 오늘 제가 궁금한 표현은 이제 좀 우리가 뭔가를 일하다가 잘 안 되면
1: 네.
0: 이제 강력한 수단을 써야 할 때야.
1: 아.
0: 좀 강한 걸 쓰고 싶어.
1: 네. Time 이거를, for the big guns입니다.
0: 예, yeah, time for the big guns예요.
1: 네.
0: 하여튼 외우세요. 나오네요. 저 다음은 Time for the Big Guns.
1: Yes, Time for the Big Guns. 네. Or, that's, 저희 그것도 했잖아요. 꽁트에서. 네. That's the name of the game. 그러니까 아, 사주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지, 아빠 이거 한 거.
0: 네네.
1: 이거 읽는 거 맞아요?
0: 아, 그것도 되나 보네요. 하여튼 오늘 배울 표현은 Time for the Big Guns.
1: 오케이, okay, 그것만 예. 기억하시면 될 것 예, 예. 같아요. Well, I'll see you tomorrow.
0: 내일 오세요.
1: 네.
0: 아 내일 안 나오는데
1: 녹화했어요.
0: 제가
1: 녹화했어요
0: 아
1: 네
0: 예 바이바이
1: 바이 yeah, yeah, bye. Okay, we're gonna end with 집에 가자 by Stella Chang. It was so nice seeing you guys. Bye.

0: 저 진영인데요. 저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1: 예, 즐거웠어요.
0: 저 그럼 내일 또 만날 수 있어요?
1: 왜요? 또 만나고 싶어요?
0: 네, 저 내일 그럼 어디 갈까요?
1: 63빌.

0: 스마트 FM 부산 영어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 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할머니 맛있게 드셨어요?
3: 아이고 음식도 콩알만큼 주고 뭐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다.
2: 에이 할머니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라니까요.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차 식당 앞으로 가져올게요.
3: 오야 오야 알았다. 벌떡 갔다 오이라. 아따 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네. 아, 보자. 아 저기네 저기네.
4: 아, 먹고
3: 이 식당은 음식도 비싸더만 뭐 화장실도 비밀번호로 돌려야 되나. 엄마야 아, 저기요.
5: Yes ma'am. How can I help you?
3: 아, 비밀번호 남바 뭐 시크릿 남바.
5: Oh you mean the bathroom code.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3: 코드 뭐 드레스 코드 뭐 말하나.
5: We only provide the restroom for our customers, so we put the bathroom code on the receipt. Do you have your receipt?
3: 잠깐, 어? 웨이터 미니, 어? 저기, 소녀 왔네. 여 와봐라, 좀.
2: 할머니, 여기 왜 와 있어요? 지금 차 빼서 식당 앞에 대놨는데. 아, 화장실 가시려고요.
3: 뭐, 이 동네는 왜 화장실도 못 가게 하노? 이야기 좀 해봐라. 네 영어 잘한다, 아이가.
5: Excuse me, ma'am. We only provide the restroom for our customers. So, put the bathroom code on the receipt. Do you have your receipt?
2: 코드, 드레스 코드. 아, 드레스. No, I don't like dress. I like jean. Do you know jean? Billie Jean. Do you know jean? 오늘 배워볼 표현. 영수증에 화장실 비밀번호가 나와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5: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2: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1: Bathroom code는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한 비밀번호를 뜻합니다. 종이나 영수증, 메뉴판 등에 어떤 정보가 적혀 있거나 표시되어 있을 때는 be 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Your name is on the list.
1: 당신의 이름이 명단에 있습니다.
5: The information is on the website.
1: 정보가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영수증에 화장실 비밀번호가 나와 있어요.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5: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